0: 언장 라와 세레 띵마라 저가라통 제체와통 제체와 철냐와 니얼 라와 세레 몬트 띵구 베르나 샤동 고앙아 고마 냐샤 모체 스두레 소 몬트 띵구라 강체레 몬트 탕구라 녀레 쳐 호신 지동 아자인 탕구 디 리파 라마런 제와통 철은 제한테바 핀치야라 공 아냐라통 농 아롱거 루소 좀보디 강구 언징업자 샹담자 종다라 징어 샹담자 종다르지 징어 샹당동 로바라 친자 샹당라 더누 딘바라 똥토바동 어 징어자 진어용 제종도 똥토비 대우효르다 리바용 철은쟁 토바동 로아동 로예 리니동 닌친장바라 핀체 디위 니베 뚜쟁더 어 징어르자 종다라 용용노나 핀체
1: Bertang Silu Sori Yunglu Da Song Tun Jewi Neri Gyutap Dang
2: Jong Chua Kanta Di Song Hizi Ni Di Tang Lang Tun No Ni Ling Maru Yue
1: Sengke Namba Tata Che Che Sen Yi Ba Ne Kam Ki Lung Ting Che Di Tang Lang Tun Hi Bi Le Ching Dere
2: Che Nambi Di Tang Lang Tun Si Bi Kam Ki Lung Ching Sen Jura Gas Hyo
1: Nga Tsui Che Che Lu Sen Nin Che Di Tang La Sen Kur She Jin Yue
2: Chichi, ngachilin chila do nan si jo ma jiba nung ruo.

0: 对啊，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 콘솔의 칼이 이제 가능스네다. 소선 차습속이 초거를 뚜야지. 딱서 민고래 강주 파스 당시 그래. 아. 다도 티샤 강주 파선 체니 강주 파서 올리는 다진이 알아 소리 직치. 되네 스비엔 소리 직치. 민자 소리 직치. 상 소리 직치. 장바 소리 직치.
1: 아, 링아.
0: 링아 요리. 네. 다 다른 게 차셨는데 상다다 민자 텐존이 다주인데 민지 콘도 쇼유. 가서 다주 넘벌 민지 퉁고 죽집으로 열어. 티니인데 민자 티니 직치. 민자 티니 소소 직종 티니 상 텐존 민자 티니 진 칼이 콘지 십시 텐디 쇠. 티니 대표 체에서 벌 티니 상다 벼디니 쇠. 티니 덕진이 내가 직 쇠 요리. 뭐지 텐존 다주인데 시빈 쇠 죽제 텐존 다주인데 다 넘벌스네 다는데 시빈 그 퉁고 라고 열어. 시빈 티기 페이지에서 벌. 다 투진 차셨나. 중리경도 그 미케네다 있는 쉐네다 양은 김장 충내다 양 김장 가르교내다 시빈 마상 지상 영화라 틴데선 봤다 다른 게 중리 갑조도 간도와서 틴 다른 게 시빈 수에 들어 그 시빈디 고소 틴이 닥조인데 알아 띵에 망에 마 닥조로 루주르 요래 틴이 유리선 봐 어떤이 차셨나 우리는 이제 예밀루도 이제 별이 용해나 차셨나 벼락스 이제 유들아 쓰면 코르 벼락스는 굳이 망과 하고문도가 김제 가르다 우리 벼락이 근데 네 말하는 수주링내 요래 이내 중중내디 또 우리 무튜니 가르 균지수도 지나다 티 맞아 이게 다티 컨디션 동 동의하게 내가 레벨로 지기라 퀴티는 무슨 하고 요 말아 때 다른 게 높은 거요 어 네 벼라딩 차시나 우리인데 아 자기 있는 차시나 더이 원래 바이두스도가 티는 녹 차와 있네 저도 봐 벼라 녹다 벼라기 루규 있는 축집 돼요 말이야 근데 그래서 코타 그 루규 건도 샷다 말아 퀴지 그래 때 다른 녹선 거요 네 차시나 길이 루든데 별이 용은 어 벼라 녹지다 그 수준 그 좋다는 데지 그 좋아하는 데지요 그 뽑다는 데지 레벨고 그 루규 있는 데지요 근데 스타트 데지 돼 수야기 다른 심축스네다 다른 심드스네다 된지 최신의 진리요 다 다른 다다네 벼라 수요하라 벼라기 다 쪼고 다 쪼고 롱바랑는데 벼라 법이야 또 롱어 야자카시야 롱어 동작신이 루주시요하래
1: 벼라지 민 가수래
0: 좀 다 쪼네라 벼라데는 조 벼라스 요하래
1: 조 벼라
0: 어 조 벼라스 요하래
1: 직직이라네
0: 어 직직이라네 티니 조 벼라데는 내가 숨소요하래
1: 예
0: 렉바치다 딩지치 티니 에 자 다 딩스네
1: 모디스요
0: 다 딩지 고 딩디스요나 다 가레니 미창미 다는 디시 가레 배제시 도와시 제렌가 콩토버시네 레미 제렌가 이제 수수 뉴니트네
1: 비조정
0: 말바 비조정 디스윈 샤유 티올레네 다즈 롱바니로 타 이제 튼점 니드는 바 튼점 양네 치제가 이제 마 이제 퇴근기 잘라 슉집을 열어 코도 양 이제 배주지에서 뭐 티니다 망작 벼라서 수요래 다 망작 벼라서 이제 다즈 민 거라 긍주 망작 벼라서 벼라서 다요 제 긍주 파세 망작 벼라서 양 민의 린처로 도가 티니서 바 긍주 망작 아락스 다요래 티니 다즈 때 쪼고인다 알아 내가 니 수요래 근데 조 벼라서 이제 우리 벼라랑 샤 티니다 망작 벼라서 이제 지게급 절하스나 저기니 총제스버치 다 콘줄 롱베인데 망작스 요라 그래서 우리 다도인다 롱바 천나나 망보 여때도 되요라 이내디 퇴공스네다 텐데 슉지 부여마라 인다 지게급니 뭐냐 버치 못 견제리 우리 두다 고 망작 혹시 때 콘눅스 심죽스스네 양 콘리스 한번 있어요 아리
1: 로스
2: 로딘 주민은 뒨친시 당진 야부시티 퍼슝가 존재토니 버스웨진드르토니 로딘 등아코와 딘

0: 진이 사베 소지로 봐.
1: 제일.
0: 다디인도 이제 다 계란 게 소시한 저기 텐세기 내리로 봐.
1: 제일.
0: 계란 게 손디 지기야. 람도 두 마디 다든데 간 두든 아니 위베.
1: 예. 다 차샤나 아 다주운다. 드링 가서 때 총비 그 망타지 통기 우리 다 로브진로마 야 예 로브진로마 텐디시 망다지용 근데 차샤사 되간라 치 테니 콘조의 능교기 다 미라 토당치에 마당야스네다 테니 소소 염용 마당이다 테니 다와 니숨 테니 랭가 망아 있는 로직 텐디 치스 봐 차샤사 되고 지지 야 너네 다 차샤 잘라디 소유와 말 민도 다 로봇 코샤다 지금 민도 테니 인데 콘조 갈리 카테기 쓰기 총리 간라 디 괴고 민도 테니 쓰기 봐 네 텐디 인도 봐 다 다랑이네 네 마시데 탄디 총리 간라네 다랑이 텐디 오 텐디 두아 섬기 네 다 다랑기 텐졸라 그때 마시데 강이 레 칸데치네 강이 치중 잡사 요아리스 테나 다랑기 강해직 채워이나 콜로빠 모신 버치 다랑 무투고 딱 글사지 그룹 기회는 다랑 티랑랑 탄 다랑기 다 소소는 게 테니 다랑기 알아야지 수행이 총리가 그룹 제의도 봐 강해 가서 탄 다랑기 강해 차셔는 녹상 그 급이 네 탁강에 예래 니니 여러서 줘야 인도 봐 네 차상아 랑네 좀 얻는 게 고보고 오는 게 있네 줘가 주는 게 여러서 친아 섬규여 다랑기 나타 카레 레가 고 첸사를 때 이따 네 샤다다 친아 섬규여 나 다랑 차셔네 올 티샤 레가 지도 봐 니마질로 또딩 다 네 또딩 찍조 샤다 레금도 틀라고리 첸 디네 다 그브리데 수수에 뉴버에 미자주라
0: 때
1: 다랑이네 쇼 탕가 나랑다 공진이 수치 수예고 수 총리관도 그거 한데도 테니 잘하고 양트리고 메고 잘하고 총리관도 때문에 전부 민도 어 김제 그게 진보민도 잘라디 수혜야 돈도 주민도가 미 잘라기 십주 돈도 주민도 팀들도 십주 간데 제일 팀이 거기 잘라 차셔나 시빈 다도 시빈 오도는데 타는 이제 그 녀자 시에게 있다 뒤에서나 다왕알 요 말이
0: 다
1: 다왕알 하 콘도 춤을 콘도 자 팀이 콘도 어 제가 니르샤다 좋아 팀이 제가 그 머리인데 양이 뒤에서 한번 지고 되고 가서 어디에 콘도 그 미 돈도 그 돈바 슉 잘려고 도가 팀이 좀 봐 춤지고 컵 줬으네 자 자치 치르 주길 때 다른 게 이제 다 어 내 친이 내가니 다 연앙이 중내다 막내다 근데 내가 하이는 하고요 요 말이 안 내가니 치다 내 중내다 막 내가니 샷다다 치 때 내가니 야 중내 가슈리 때 막내 양 내가니 산이 심바신이 용기라 섬규요
0: 글쎄 등산 벽에서 과진내리 전제 스빈 유대베 소르지 야지 상다 벽에서 다 마무르 봐 디인도 아니 야 전제다 전제 발이 양지 그 전제 저러 봐 디 저랑 그 삼단이베
1: 예예 저다 근데 튜니 강신이나 가리 소소를 찍고 디 인식이 말아 뭐 거다 잡고 잡고 내가 망고 여라 그냥 스빙을 차시하고 있는 네 딱도 있는데 스빙이라는데 총리 강나 야 튜든 거라 딱도 론니 좀 있대 심주 체위 체선으로 다 된다 스빙이 좌이네 저 스빙이 냐르자 체기나라 니주 근데 퇴메다 야다 샤다도 소이나 다티샤 총리 강도 튼차 튼다 로직도 주요아래
0: 빈이
1: 봐 스빙이 다는 되지 좌다 아니라 야외도 좀봐 총리가 땡조 쉬고 못해 줘가 다 다닝 진단 아버님은 닝 진단 아버님 다료 진단 아버살 대 초등 집에 주 시분 각도니 들려 티 좁지 무슨 소송샤
0: 시담디
1: 어 진짜 좀 부려
0: 아 제대로 레슬레스 다 단다 민에 강에 체시디 가지도
1: 다 다랑 탔는데 달로 어튼 사도 치에디니 근데 로드 치무 탔는데 시 차샤사도 챙기도 좀봐다 망우스네 다 텐데 돌아 강아 쉬고 도가 다 다랑기 차샤 소전에 야지부 동에는 도슈레 치들이야 에 니케 숨게 트레지 미드 넘바 네지 근데 그 약도 금도가 다 다랑 인데 차샤인데 에 소자이네 다랑 소다 네 인데 숨게 되게 작게 하는 게 다랑 소소는 게 그든 봐 에 로트 미드 넘바 미 다든데 숨게 있는데 인데
0: 그래서
1: 뭐 스치다다 미드 미드 넘바 다랑 소소는 게 잡상 건데 로트는 또 사죠 소데르는 냉미를 락즈는 데 길레스 소고데 치에서 뭐 소교라 다 다리 숨니 소트니 자치르 당즈 다나 표용 마치 치 낭사 낭시 니르 잡상 게 되고다 표리기 퉁고 니르 잡상에 어 통에 요바다는 이제 저장기 등주 토번데 수토 맞지 티트 차샤나 티니 시계거는 이제 차샤나 이제 동해에는 이제 심슈리나 요
0: 그래서 다디게 지금 마음베게 차시네리
1: 정도로
0: 봐 제일 그래서 그냥게 그냥은 신다 차샤서도 나니 요바
1: 제일
0: 야 신두베 가메카리나
1: 아 다 다랑 다 다 냠뇽스네 다 찰템부지요 다로 숨점 다 차샤서도 내 주주선 봐 다 그러니까 가린지 네 슝샤부 듀디 롱망송아 탕에 팀마롱나 네 니르시 자샤사도 당나 친아 에 야는니가 튜니강 친 튜니강도 레고 뭐 주는 게 되듯이 자샤사도 지하섬 데 삼루 때문에 재미도가 되는 좀봐 가래 핵이 즉 죽네 핵이 양 핵이 간데 많아 핵이 치야지 핵 간다면 그 지워야 해서 차도가 되는 맞지 봐 내가 같이 소소랑 폭삼 요구시도 소소랑 게 내가 틀 어떤 게 갈리 가서 카네다 내가 틀 땅아 가르치 가수도 가수 채우네. 내 레가 되게 샤다다 치아 좀 튼디. 자 소소이런 게 섬죽스네다. 소소 로제티 템보지 그거도가. 제 로제티 템보지 그 튼이 소소는 게 자샤 당부 주에이나. 툼레강도 그거 컨디지도가. 튼이 소소는 게 챤라데 소소여라. 소소는 차진 컨디지이나. 소소는 게 레가 되게 소소는 간 치토기이나. 튼 소소는 게 티 레가 치월라 규림 컨디지 도기도가. 튼 툼레강도 그거 컨디지도가. 튼 툼레강도 티다 소소랑다 리자와 가수도가. 리자와 튼들레 소소는 게 보르도 템바 극지게. 튼지 돌아 엔지 문제 좀비 다 대시 있으니까. 튼 샤다다 나는 그게. 시마시 티리 가서 이제 엔다 로브든 로만데 이제 자샤서도 망다. 저지 인들이 튼데 돌아 냠뇽들라 심주 마데 마음 하지어 체. 튼이 고 하루 흐르서들 체어서도가. 근데 이제 봐 가린다 근데 다 립도 마용 근데 망다가 지도가 사람 같이 지는 어 근데 로비 간데 치마 좀 나야 근데 뭐 도르 교마 좀 혼했어도가 다 내가지네 소소랑 다 이제 로바이나 탐보랑 간 내면 자 되는 자 선보 로바 나고라 차셔나 괜찮 쇼에 있네다 되니 로 내가 곱세 자게 인도 이네다 다 튼주인 차셔나 우리 로바 이사 내가 돈도 로바 내지 마셔 버려 내가 내가 좀 내가 내기 건지 지당하지 양치로 선소 로바 메로 강에 가서 진짜 소로 진으로 로바 인도 좀 미치고라 심지 로바다 각치 티고레 레가 코에 곱세 장문유치 레가 코도 구단 거 딱다 마디오치 티티르졸 니즈 마무사도가 탄네즈 인디즈 바 탄네 로브데 치메 닌디시 닌디 카 샤샤사도 인디 바 냠뇽 인 망 냠뇽 문데 슈크초 요마라 티디즈 바 냠뇽데 에나 소소 냠뇽지 찰레신 부시사 티니 소소는 로바티니 샤다다 자 로바티 레가 곱세 자게 소도르 샤다다 키 티니 소소는 그 춤리던도 자라디 소리도 바 대시 소도르 샤다다 치에서 뭐 신이라 데 닌디시 샤샤사도 건 괜히 지적이면도
0: 레슬레스 네가 레트라 차발람도 추디디로와 능도 멤버바
1: 레스레스
0: 레트라게 에 섬든데 먼저 용에 드시면 되시길
1: 레스레스
0: 터지
2: 영 답이 세든 레지 타완 조과 통라 터시니 시초 진룩 딩랩 체인지 배종 사반 조준 호타 시그

생일 오고 남바 데링켈레친 참 되는 유저진 레친디 상괴다 솜지 세린 된접다 년전다 직접 흉킨 로전 히럽 谢谢亲哥南京破不断的来支持，他怎么吃人？

시작이 전직이 미주는 걸 당하고 된 것도 있어요. 라바도 직접 수지 시진핑이 급죽 숨배 개용 투미 속진 팀 당들이 숨시다. 중한 미리디에는 변윤 타로에 루규트스 등지 김사르게 중당 만나스 아니 장가르소 메시마 유구동에 라빈이 그냥 아 균등 제일 제제 딱 가면 되게 좋나.

이야 까체젠 담아 장차티 헬런족다버터 조현 요바캅터 나서 드소카레 짱고다 삼샤 요바캅터나 삼송폼포 라자무자티케 라드만나 타주 디파라데테 남카 챵현고네 르자 버군디바다브 닝제 땅가 빠자미바다 챵현 요바캅터나 까체젠 담아 장차 리민자자 유마 쇼크디리소 까헤고네 코니 딘데 맘보 따켄고네 총켈라헤고네 룰라 마템 테네 자케자라 총마템 자케자라 총마동 따베텐 제네고네 코타가 용조라 유케고네 마가 나케지가라 총용베가테나 빨라 마차 커보텐도 tōngru tārkā jāngjī gāntō lā wā ngā sō lēmā sō ngā jāngjī yīn lō tāngkhyān jōk sō dā mē lō cēkā lōndē pā lā mē chāng kār wō tīkhē lēmā dā lā lē ā lē zē tā lē

야 코나 나비 도르테시 마골라란 드바 미세네 론조 따베테르 조신 요베 카프테나 라데 샤마 린조 데 남카 차르케 고네 촌 요베 카프테나 코 라데 남카 라 차르케 고네 라데 라 숨레테르 따케 요베 카프테 따케 데 촌 마소 따벤 지티 테네 코 가르차카 나라 촌케 자마 디아잠 게 이디 용데 따케 요베 카프테나 따룸 버바 제지 다 충성 버바 니 포돈라 차르케 요바 드르마 보테 따케 요베 코 라데 유텐레 사카라 충소 다 따르니 포테 투제라르 세헨 요베카 나가디라 따용베카 테나 돈빈비 자사 헬로테 코 돈 알론다자 서로 라케곤 야 코레뇽다 파예 번지탄 남메 담벨라 체도메 소레카카 나도메 말랑카카리 테레뉴메 돈가라 초툭주 자유 따요 라 자사 팔라 토데 린정주 자유 따요 라 자사 팔란 자인데리 양알로도다 아벨라 따피난 자만 된다 유산다 돈빈비 자사 헬로테 까모 충조 따라 타군 로 통통데 자사 헬로 라케라송

0: 메셔너 조노당 채소라 뇌치 동기자 뉴스룸이 경귀 유인
1: 메셔 응고 시즌아 난초 겐다 윤선지 야근 등지 메브라 이자난급이 샤와 가이킴부히
0: 나마다 로닝 칸소 모초 좀뒤 체서 미치 하위 조진 주지 제조 시무롱
1: 난진이 장찬지 로귀 강슝도 팀이초라 사자강슝도 메카소무초 다동 지소당기니 차라 재미켜

0: Ani chingi du zamba le. Ani kimchang na lo chebi ni le. Tanga zu pa zu geche chebi du zamba le. Yinchi mi ni sabza chegu ya chi. Singa zu biyog na lo chebi ni le. Tachi tsikla tsuncha me cha mi ni dombra ta zi ya ta. Ani chik marmar che la dagu ma jim na riji wala wa jen su yung zi ya ta. Sha su tsirma kap chile, ni su tsirma ling tam me zi ya ta. Tachi geche di she tang ya burji ma jumbi na mi paru po le. Pati zuetab chewe ke kani shibish zuetab duwa, pati ane zuetab zambale. Ani nangla yinpe nere chik kecha tezo xeetab zambale sabse sese cheguya chikta tabda shirab yuebe kwa ni chik xeguya da kechenpo yu zonza. Ani anzu ta kimchang lobsu zaya dide pama yakbo chegur da, buchu yu zangbo chegur da, di chigo mianbe cheche. Ani ya dili ya bakbe ki tabsi chi, ta lakling tang cho cho ki ane tabsi chi yorbe zilab che. Ani anzu ki tundre xeetab zambale, anzu tante ki xeetun ki labling zaya di nangla. Ani 그랑기다 탭시 시럽지 럽도가 어디 소네 가서 남주직 조회난 바직 비전 다 토비나 오늘 야부지 팬 토부도 와삼지 하는 거 진짜 없어기 제제다 작지 어디 골마직 냠슈 집제
1: 제라 현티케 돌린스네 달라네 텐데체 토비나 신난 탄지 자히바 체크 된게 가장 될라 신난 차히바 용세 텐데체 송도라
0: 나주 시팅 람린스야 디나레다 당봉 안주 미핀즈 바 쯔바 쇼아기 주시요레
1: 라서
0: 그라데르 지답샤샤 주시디야 다 당부데 가르지데 잠발이야 미핀즈 직 도와다야 소리 다 나은리 베데 지게 다 미츠북을 직대다 세저라
1: 제 나티 나라데 요요야 알라
0: 제제라 제제 테간다 미츠 아질 직대다 세다로 미츠 조 직대라 아니레 디 기던달 양아주 쯔바 쯔쇼 두유자 데네가 저 야지게 간다 제게 던다 춘춘지리아 밀리아 샤무요 아저로 봐. 그렇게 자자나 저 리친에 속고 있지. 나 제일 랩자샤 봐. 근데 게자 두가게 그세 카도나 제 띵도세데 기긴 야고 제 말해서 러비나 카도 소스게 신지 솔직 제브로 봐. 나 제일 랩데 덩으리데 이내리 카도 나 기긴 두부임지 켜고 말다. 미 두부임게 켜고 말 봐. 이내리 나 저 남주 망부지 급수야 알바 나도 개개인인데 파마인인데 부족이 제단지 노인도 잠발에 된다 디노스 말라 마치지 그도 미그로 나버리 미실이야
2: 탁주지 그래
0: 근데 이제 저만 양어 저 자리 교수 쪽으로 살다 근데 너 미세 디가 초식 좀 줘줘 나도 소소 쌤 끼면 지줘라
1: 나서
0: 드링 한번 집 줘줘 배디 그래서 해서
2: 그래서 네 신가라
0: 개카지 그도 미래 간디다 줘라
2: 오지지
0: 이내래 나도 시중 라빈다 제비나 수수수수기 손난 끼면지도 가봐 두드렸으나 수수기 쌤나 상담당당 두드렸어 아니 끼면지 오늘 이제 수수랑랑 레디어레스 이내래 가족이 장아지 끼 조금이 돌나 아야지기 자르기
1: 시도를
0: 어 드리지지 간다 디나로야 알레 추롱기 계제 가르가르가르 열선 미세야 디나로 시비디 난조 미신다 까다야 돼. 미생아도 근데 토르놈들이 기계지도 좀 뒤촌나 숙침을 쉬어도 다 보고 조이에 짐시짐시야 체르체 주도 잠발이야. 라라소서 렛츠 왕제 유비 기저와지 겹대도 봐. 안티 거서 단대기 타만 남비기 배다 까당게지 가바주기 좀 봐. 가만히 좀 먹다 알고 안디 까당지 대비는 인 오늘 이제 보고 있는 뭐 집이 뭐 차도 또 와. 손자 아니 지기야 까당야 돼 주지. 아니 간다 디나 제브네 지 크도 던다 춘주오데 디지 미신의 신제 제브다 도어당바 미신달라 까당바 아니 소소 메키브데 크도 미신달라 바 그지 유에지메베 디조디기 아니 나주지 남주 툴롱에 시비 차데기요 레스
1: 제라 데요서데
2: 진짜 지송도가 진짜 미파주 지 도어당야데 던도 나라주 파마 있는 망부지게 수습보고 되냐자 안 미파주 되게 해야 싶지지요 와 나주 신주고 되어 된지 진요유 다 저게 군사스레 된지라 야지 직수쇼 녀리스케베나 아니 간저 총부 예유도 와 직신군나스도 응암내라 안도 와 조조가서 데데 조그로 와라 안 따다 간저 콘트라트 마치도 시에라 저 조그리 시에탄 저 주테자마 안 간저 아베가 미스테라 응암내라 저 조고 좀도 이케 니제 높죠 마치체 닝을 주고 메르스 제 제도가 대칭에 도다메 마서 니네 Mi po jo duwa tansi de laya, sume na laya, jik rung singi kunzi si liig duwa. Pihi wunde chiche, da nga zinda mewa gyari sigi sa dinji liig duwa. Chisan ko pame ngunde chasha na, nega bugu ya laya, junya si na mi duya, wu chuhu ikiri de, ta tuk ne she na, bugu sim na si ne, ja yam na po jo de si na, da kona wu shu kien kala kanzam si tije, jik yan sim kan, ta shang yon yan sim kan ge ne du mang duwa. Dinja ngunde chasha na, yan ko jik kangen ji sugu yu siri, wu dinja yung duwa la. Duwa tanya de
0: la. Diti kura nala tilechito, kisi soso kyudungi tsuwashi gendwe na mishinda duwa maasdung se.
2: Tere.
1: ཁྱི ཕྱད མམ གསི ཁྱི ཕྱི ngarangke ji yang ta se de rang de ji mi jin ba la de su su ge pe ja be na su su da nyang do yon be da su su cho ba ke mi na ja cho ba de la de da mi cho cho ba ke ji ge mi do ga zo cho ba se de kun zo nya ja ya so la da yang su su ge ji ji su zong no da la su ba la o de da da mi zo ge lo jo se ge mi do se ha la se ma su su chun chu ge la chen zang lo su ge de ji nya na su su ge rang ge ge to ne de ya be na do be na mi ka she za ma do de la xin ji ma to bu ji da de la ji ye wan da de du bu ren ge de ma jin do san Sosola, Sanu Tende, Yunhu, Jira, Yinaya, Mi Pechua, Chinsan Losu, Gandajin, and Sanu Shambina, Sosola, Losu Tendijikuni, and him Sosuke, Puchu Tensel, Losu Tendiji Jabina, Tiko Juni Ko and the Ko Dukzawa Nagiji. Chandra will
2: celebrate
0: the Jeva. Tendiji, answered Puddi, and Jabina, that so now do Tatanaman so Jari Langaki, see your school, and it did that Jagji, that Kurangi Jabina, Dambudi. 대십지역으로 다대시 만접지 신기장장도는 두고요래스 배치한도 나한테 로인도 잠발에 부부지 카바데지 대도나 다른 님아가 봐 카바데지 대니베 봐 장롭주 제지님베 부부 교를 두고지 럽지 대비나 디신지 자루도 대시랑 제비나 부라당이 주정 아바네 근데 주도 조금도 주도 찍딱딱지 카바데지 대소 다지랑 카바지 마시안도 간단하고 대시 제지 럽이나 아니 미빈주기 신의 바지 롤인데 야부지 용토그레스 심어도 미파저디리아 카두 신지 제제 단다 디왕기 미디 두부레다 데네지르드 잠발레 아니 파쇼기 남상 고송지 그랬어 딩도라 게나 두부지르드 잠발레 응이 남상 가르고도 오 당가 비게다 두부레스 제제 남상 타제소 다데니르드 잠만 니파 렌차다 부지 마겸나 방항문에 기게 두부지 차서서 거리 다쇼 두르와 제자 당부딩이 지미니 대십 제발레 신지 지교 말했어 단다 가린이부디 사자 안대지리아 두주 안대지리아 지난게 된다 안대지 제샤스 디바 담부데 세부질라 그래스 된다 딜 러브 마도비 된다 딜 띵지 미야고르다 두그르다 딜리지지 디간에 미세 퇴바스 지금 맞아서 담부 어디리지
2: 다예지고 디당에 직대 갈레미 지 부구경벤 바래다 강에 망부터 좋아 수수게게 이제 야 미랍자래야 야고로스 겨도네 수수부구가래야 로스게 Ya utuh bersih tengah menduga lah. Nih ya dinje kalau ya cibu gua dinje jauh ciri sembang ni lofti istiwi di kan lofti sekitar jengmen guanjau situ kan. Tapi cangco ke cikcun tu mesti marai. Dinje sini kalau ya wu din yang le di jauh situ kira tanda senji sah macam sumpah nasi. Ane buku sah di cun tu sampah dinje cikgu amal situ kan. Kau buku dah pasu cik kapten sah lah ya na susu pegi. 슈기 진시게 염나 파메지 왕차도 배주시 제보고야 디 마치 리치스 이제 슈 타고든 이제 제위나 안 보고 스메나래 지금 신기 딜레이온 그리스 퍼줘래야 주불러야 숙마래 다시 안 하죠 북디 주불 십지 로기사리 용구로 봐 디제 리그리스 다 보고 대 결혼 독자 도슬러비나 안코 자와 시토 내용이 우리 직사들 딱 나 독자리스 이게 독자 최선사 Yamna jing menani da pinga tu ja res ge nge su su ya bu yin ba ja zhe che sa da ja zhe che sa de bu de mi xin ba la ya pe le xue da la su ba da kana wo tin zhe tuo ni zhen gu yo de sa de su du ane jing men de cha xia na ane ta ta ji pa me nga wo de res ge nge ti le cha we lian ji lo su su da kana zu ne yin bu de ka zi lo su ge ne qiu de pin tuo am du du zhu ge sa de ne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我们的这些朋友们的这些朋友们的这些朋友们的这些朋友们的这些朋友们的这些朋友们的这些朋友们的这些朋友们的这些朋友们的这些朋友们的这些朋友们的这些朋友们的这些朋友们的这些朋友们的这些朋友们的这些朋友们的这些朋友们的这些朋友们的这些朋友们的这些朋友们的这些朋友们的这些朋友们的这些朋友们的这些朋友们的这些朋友们的这些朋友们的这些朋友们的这些朋友们的这些朋友们的这些朋友们的这些朋友们的这些朋友们的这些朋友们的这些朋友们的这些朋友们的这些朋友们的这些朋友们的这些朋友们的这些朋友们的这些朋友们的这些朋友们的这些朋友们的这些朋友们的这些朋友们的这些朋友们的这些朋友们的这些朋友们的这些朋友们的这些朋友们的这些朋友们的这些朋友们的这些朋友们的这些朋友们的这些朋友
1: Tenen ka limun de ri nin chi na gen ga zon de chi ta gen ti ji do ji la nin do nyong do xian ti jian lan li xi na xin nan tan ji zha xi ba yong xi yu yi xi ni limun xi yi yu bi qi ji men ti de lin chi xin ba ga si xi ta do mi jian ba la ji nie la ta ji jie mei ba la
0: 타지 다야면은 미소스게 게첸다는 말 봐. 부카시 셰단 가고 가지 류제 계시 봐. 가지 양밀 삼시제도 봐. 가지 레건 준 봐. 아니 가지 양 담실 개 봐. 간다 미소스 제주 줘 봐. 대만은 이제 카도 아 롭존 야고 인데 카도 가서 신제제 보고 야 그지. 롭존 야고 매티 카도 신제제 보고 도고. 때네 직제는 아니 보고 저래 아니 신제 제 잡으시고 아니 간다 되네 마가 저 깨지티 제야 그러게 아니 참제셔요.
1: 대제라 다다자카 로소케 시죽토네 갈리갈리다 자체바 차자 첨보제데 지 류자 야보제야 요주 차상고게 튜모게 처치될라 다야다다 다츠 데칼라 슈야긴가 아 데만동가만네나 체크소나 이제 던제제나 안 보고 망보제라 응어서데 통지다 만지가서 코란라 이치에스면자 뽑아레비티체 된레라 냐자제 지랑가연 연구 말해서 지나 두부 레스에서나 아니 코란 그 마지게 젠바게 괜찮던데 연주다 책송문 아주 루자 라소 받던데 이제 샤도 라소 바인 사변 다부터 지이나
2: 저
1: 자고 차도
0: 이제 안 드네 나서기 다 시청을 남는지 되자마자 부디 대십 제발에 신지지 요 말해서 님버디 아니 가서 건들 넘는지 촌나세지 ngansuki susuki chunan karigimbade pa sebu laptop gores danda ta pe chesana dangi nga pe ki kama nga chi jeli cha cha jeli de jama le ding do chira kama nga jeli za gna shen da de ni ni le cha so ani ding de ji de jama le nga chunan kare chi de jama le ra ki danda de ta ge chi mo ji ma zi be wang ki nga ji ni ngam da shi ji lang ju ni ni sem shi ji gyo ju sa jo ba susuki sem na ki inji mi ni chunan de pa inji mi ji laptop gores bu gu ji ni mi ji kam pe ki 가바데지 대위비는 먼저 파마징위비는 아니 망다 싶지 라인으로가 존나데 싶지 계심을 해서 봤어요 다 주지 말고 둬야 돼 불안 주제 찍지 베디 가바데지 대해서 근데 이제 통원에 잠을 아마 생각해 남자 싶지도 좋아 아마 랑기 믹트 돌아지면서 베 남자 싶지도 불안 베 미적으로 안에 돌아지면서 남자 싶지도 접근다 생각이 용서티 인지민이 봐 세부지 유튜브 거래스 믹세 먼저 다 둥구이 나올 재미나다 야면 먼저 비리 남고 재미나 수준기 왕기 미망고지 마 꿈지대대 거래스 손나도 봐 랩 신규 연말했어 랩 두고 연말했어 믹세 난기 아마소 진비나 소소 다 난기 디치도 깔레 똠나 다르 제브데르 세날 강에 디르 리부 강에 디르 이네 망고지 급설레 베티 우주지 제바 꿈지대지 어 아니 니기직 배드 지금 매배 배드 당체지 리더 매배 디 맞이 받돌아 배디 저기 전화 말하지 돼 아니 말하비나 미신다게 하마고 언제지 돼 잠발이야 간다 간속히 촌나데 시야데 뱀스비 계신 거지 이내는 아주 망치 급수로 야 니니레 층이 비주던 디기도 촌나데 말하지 제 배드 강르지지 되고 그래서 배자자베 나가 주자 장비 주 니비나 문에지나 다들이 전주리 니 아지 소지 미나 제와 가르지 게데 요르스 잠발이야 다 수수 조이네 김찬은 염도디에지 대학으로 와르지 겹도여 봐 계속 나 마대비네 뭐네 직 좀이 그냥 소리 직다 이렇게 전화지 리그로 봐 근데 리인데 좀 봐 뒤 전화지 뒤 전화인데 좀 봐 아니 전화도 봐 세벌럽지 장 딱 바르지 전주 리브다가 철어 쇼르 친비네 나 뭐네 김찬데 나 미치게 힘이 쏟다 좀이 그냥 근데 깔리 집지 리디기 도스 딜라 그래서 이네네 간주 망부지 그 소리야 전화한테 말럽지 그도 강르지지 미큐르를 두고지
1: 천사야
0: 부정도

0: 아니 제발 건나 뭐라 기부 민도 아니 얘 데레 라베케 지장 코 뭐라나 타시데 된 두고 민도 오늘 드리게 신투크 펜출라 린심데 미시럽 뎀바직 핀즈바가 내가 제단지 지금 미다 벤저와 제단 드르지 인사래
1: 비제장은 던데기 던다스는 이제 투비나 니 인지민이가 저 야 아마디 아부르다 두부르스 게임을 인지민이 대십제 대자잖아 당한 저 니마기 수준이나 버지냐 고문주 공리 알고 닥닥 찍 동스미 에데기야 디도스스리 요마 이제는 긴고 군줄이 루스이도 요마라 봐 근데 인지 잠발이야 아니 아마라 다 저 니마 있는데 던데지 나기 체진이 저 교브라지 미핀주인들이다 상와서다 미세다 이제 계속 매비서 직지지 끝나디 문에 지내다 밀이야다 지통도 총다 불어 봐 다 딘상 직 좋아야 게지 배윤다 직내도 저 얄게 좋은데 잠발이야 아니야 미차장에 직 수수기 상와서다 수수기 구유라 직 구득도와 디 구비급슬이야 아니 나도 도스 나한테 직 되는 잠말 아마라 담부디 부부디서 야고 좀 들리진데 잠만가 신띠네 가보도 나스요 말데 아무랑 네 부부들 수에대해서 네 아무도 개발 제매를 아무랑 가고 싶지 아무랑 편집지 더욱도 그게 약하게 시에 한시에 차비 주어디야 대십제제 이내래 아무랑 안순이가네 주디도 뭐 그리 주내래 고동문도 그렇죠 고동문도 고대 마동도 잠발이야 나 날 디디 잠발에 베디 가서래 덴자하게 전화기 제미도 그렇죠
2: 미시마 츠고메 왜 나와서
1: 저기서 드리직 지지 근데 이제 임비께서 나 구코도 가르도스도 잠발이야 맞아 제 너미치 제티래 이내래 나라냐 참참지 이가는 수술이 왕위 그 구유지 그래서 왕위 주지 유니 되도스 시장 디게블로야 가서 시팅을 빈 되나 디블로디 가서 제와된 거래서 또 제와디야 카세코 데이바 된다 안지자 아마 나 제와 가리스 되자 말이야 아니 그시 네 컴퓨터야 주지 잠을 그치 아마 난 그 고트락트스 고치 동로지 그래봐 나 가서 다 도스님도 신도 잠발이 된제 내래 만지베 망부여래 아마랑 그 그동안 그러지다 내래 이내래 주주 등기에서 시장 가서 시팅을 빈 제빈내래 제와도 돼. 근데 제와도부터 맴지 아니 가서 망치지게 한 제와만 비치지. 까당이요 그랬어. 이게 그냥 좀 나지 제가 좀 밑에 등자 부부도 안 돼. 까당이 좀 아니 자리 줘야 다르도 봐. 이제 가서 보고 저 건심도 야야 철철 좀 좀 까당이 좀 봐. 아니 뭐 집시 보자. 미빈 속에 계제도 야부지 이용 도움도. 손자 가서 제와도부터 강실에 제와대야 카세 고디 이 바로 그 루트부 임비지. 이내래 가서 야 제와도부터 있을 때 말이야. 직자 멤버 근데 지는 리그를 배웠어. 이내래 심띵네 까당비나 의미 파조기 매스 되잖아 말이야. 그래서 그래. 남서로 누구나죠. 누구나 그랬어. 세상 수수께 오늘 제가 어떤 별에도 그 까당을 해도 돼. 의미 파조기 매스 되잖아. 맨 랩선 두 개 믿고 뒤사람이다. 오늘 맨 랩선 유협이지. 근데 지지. 근데 봐. 제가 야부지 되는지 아무나 고디 직도 오는 리그를 배. 봐. 아니 계시 아미 맹아 참석 중중하는 공지도 매자. 근데 스톱되는 거. 그래 저도 쓰이도는 아요 아니 아마 개요 말해 아니 계시 기울어 가지고 네가 되듯이 막이 거기 나론 막 잡잡이 있으라 안 되듯이 아마라 롱만 알아지 아 그러고 그러지 말 없이 한번 더 심어도 야 아메 메가 다 오는 거 앞에 있어 예를 줘로
0: 근데 메 파트 파트 실에 여보 면저 미지기 깨잖아 이나 파지 던릴라 줘 봐
3: 데링가 리몬더리닌 치나 긴가존디 치다 긴티지 도지라 닌도 냥도
1: 天气艰难的时候，先让天气摘一把用叶、有叶子的林木叶叶叶皮，季节门头的林子先把干死掉。那昨天三百家人打南京的布谷卡巴子，他都拿开气休息了吧？卡巴贝的阿尔玛的皮，你第一个是呀，俺说他别来这下子那边呢，俺说他们得些皮，不然哪里的吧？那姐姐是吧？ 곤다다든지 다 도움 많이 많이 해도 선이야라 이제 선이기도 다들 투조되네 치면서 간다 노트지는 아자 그거네 지금 한국원의 심콜 시부시기 샘띵네 불안 시부스기 이내래 던다는데 지금 아자 감다 시부시도 아자로 그거 가도 쓰듯 아마 아자 그제 왈제비나 제 다들 전주선다 소소 전문 제고래들이 이내래 전문 제야들이 차다 최지 유업지지 소소 아직 주인도 봐 야보지지 들리지게 좋아지요라 아니 아자 그 믹스에 그거 슉 치슈드 가르쳐서 망원바 불안하던데 두저두저 졸라마답지 망원바 믹스에

0: 약부 지금 이야기 제가 집집 깁디고 있어. 다 그거 띡띡이래서 데려봐. 그거 띡띡이래서 데려디. 손자 안절로 제가 된데 좀 제가 대파 가세 고대나네. 네 제가 가린 데 좀 보라. 산주로 좋은데 좀 봐. 아니 인달 추준이 가바데 주세. 추준이 때 차비 제리야. 아니 가바데 루스진의 루 야면 아자 제제. 롭중 근데 그래 지금 칠시 수는 용도 그에 설치지. 뭐 된대 지지. 그래서 림시 림시진의 은혜 좀 받는 데 그
1: 역자. 네게 거봐 담어 넣어셔. 거봐 담어네 다지 재미도. 난 따바레스.
0: 오 따바레스.
1: 자와제. 따바레스. 제게 가바데 다요 되자마세. 다 담보네 너도
0: 근데 수수수게 사무디 제루야 말 딱 봐야지 절대요 그래서 이래는 아니 신디는 고송 제주 그래서 어 다야 셰셰 고주소
1: 네
0: 팔린 차고 그래서 겨구이 나서서 사무디 코비 마도 된다 타주 제고 사무 삼지에 고 말
1: 찬찬한 원내 되는 용건도 콘조 우토베게 난주지 된지 나 따바레지 온 따바레 이제 메다세네 다 소소게 개체텔라 란사 코게 글로브레 아 데나 아니 겐지오 그 전조 멘도 산산데 지게 코게 날 쯔그 나와지 란산용네 베체 송아세네 란산양 파텔 지세 문튜네 게자 야부 히에지메네 그 뉘트네네네 다 가다제 차샤
2: 진짜 근데 그라 디스문나시 지금 미시말라 뜻이치야 이네 아니 자와 대기메 소소 전화 가르중 데도 가르중에 어야 아직 골고 가르도게 아니 아주 와 가르도용 가사디 지금 자와 친나래야 차선 로고버지 딘제제제 시험도 당고한테 뜻이 뭐 전부 있나 안타나 자주 하시는 시 결탁 받은 제제 다고 할 거마 대제사디 로고로와 딘에 소소 전화 마세요 아니 어디 아니 자딘데 딘데 치아슬로네 비지 미디야 버조게레 내심 마시겸도 그러. 재산되게 뜻이 취하다. 안 수수 전화 카세 고대간에 쉬야. 고고 가리 이미 아니 저와 담이 죽도 배저와 가리 이미 뒤 카세 고대 치지 쉬야 돼. 최상로 어디 나라야? 저와 찍이 나라야? 차창어 제 죽고도 와. 심도 다다 숨나시리. 고대네 찍 뭐 준비나. 아니 워드네 제가
1: 둘로자
2: 되고도 간.
0: 제라. 믹세 디 파스 가미시에도 좀 발이야. 문제는 국국토는 레비나 빈준 된다데 탁주에 유나 가로떼 되어서 국국도 봐 가세고데 만주 마음치지 쩌바게 되데 국국 문제는 차례스 이내에 딜이야 탑다 싫은 만다고 다 탑시 적도 제 여러 봐
1: 만주
0: 마음치지 문제는 국국 차이는 문제는 쩌고야 요 말 봐 차려 봐 국국 차려 봐 이내는 아주 쩌에서도 가봐 두디 것은 국국도 공약이 다 남간 담아도 여러 봐 남가들이 쩌디 여러스 문에 지나 남과간 쪽에 요 말이스. 배차시는 건조 파만이 경우에 제면 저와 가리 집도 부부대다 대당하네. 자로야지다 마오바야 부차기로 와게 그리고 차라봐. 이내래 야 아마 찍기 남자 잡으라 찍다 찍 가 잡으라 지나. 안 닥바르지 세세 그룹 두루와. 아 세세 그룹 쪽에 부부대 세세다 세세다. 아야 바바디 찍 아 부부들이 세세 답 믹스 이상하고 고야 마고로 봐. 부부들 세세 다나 꿀도. 엄마가 이 집에 차려다 안돼 먹고 거든이에나 오늘지는 바보다 아미기 그거 차례 니자고 부도 야고 차려지는 사람 이내내 다 군인은 로얄 남가로 가르봐 아니 배트야 그래서 배트 남가들 집에 계지 되는 거였어 이내내 계승한 쪽이 그거디 차인바 니자 캐래 당연히 니자기 띡띡라지는 부도 야고 차야 들어봐 어 근데 이비는 아니 그니 이제 다든데 탭시 당겨요 봐. 랑게 뒤 탭시 당에 탭시 당 이게 이제 갱키비 내가 봐. 뒤 세부질러. 응 갱키비 내가 있는 아마랑게 세세 당겨요. 아니 참자샤 세세 당으로 이내래 급다 뒤 야면 뒤 내가 근데 지글이야. 당한 쪽이 이제 미니 세세 당비야기 된다지 키되고도나 뒤에 급수에 세세 당 옆에 봐. 아니 신 이라면 저 차장라라라 멍멍멍한다. 그러려 무슨 아미는 데서 제시나 지금 바로 딱 딱바리 성으로 봐 팀에 붙여 봐 근데 봐봐 이내래 지키 때문에 제대로 디자인을 없으나 로리아 장중근이 찰롱이요 세야지도 배도 캠그랬다 그래서 그걸 캠그라 친구를 다 지금 다게 되게 통제 돼서 책 당해서 망부지 럽디가 열들래 배들 랑치지 롭좀 지야 맞으면 네가 아유 좋아 아니 아직 문식 시작 돼서 네 지금 이신 거 봐 아니 이제 아니 디끼를 양한 속에 다
1: 타니를
0: 말 혼바 어 타니를 말 아니 야 주도 야 보지지 아니 부국이 디 지다 안 되는 데 인데 인다 봐 아니 아무랑 계시 롭좀 뒤서 털이야 도나 망우요도 롭좀 털 아마라게 게만츠키야 부구 캬미야데 드르던 게 게만츠키고스 간다 주두르지제 인자게 간다 지르바 이내는 아주 망지지로 그거 캐 차이면 직강하시나 오늘 지금 탑도 잘 봐. 그거 차이나 이내는 그거 차이 이게 이게래 배트 더 차지 봐. 안 배트 쩌봐 쩌야 민교지 깊지디 이내는 오늘 상황에 보시는 그거 차리.
1: 네네.
0: 자리 잡고 요 말이. 투불한 거야 요 말.
1: 대신. 그래서
2: 샤디 내 딘데스 도가 더 지나 아무 대문에 차서 아무 담 차다시. 不过 랑화스레 제 맞에 제죠.
0: 네.
2: 양 바보티 서 자다 줘 빛에 자완 제다 줘 직속 제마서 제.
0: 근데
2: 보고 미 바베 뒤는 직차 아메 뒤는 직차 공부 해지 봐.
0: 제.
2: 제사 제보 도담치야서 돼. 담보 임부지라 양 코피게 자완 구조이게서 유치. 담사 담타 루사서 침료 좀 쓰고 봐.
0: 딘제
2: 제 고고도 담차나 보고 해야 다 밤에 갈구나시 지주부이나 호피가 출제했으래 차 주주마 출제 차면은 거진의 수수섬의 용말에 대배경 알아서 보고 진중 잡아라야 긴 구서들 이거 말봐 야 지금 그룹 말리는 데데서도 보고 차와 차상 밤에 주잖아는 보고 긴 거래 말이지
0: 이제로
2: 양서 잡이는 코베들 서 자다 주지 저 가래 있네도 봐 양 직지송 지야래야 지모도 버든지 용그랬어 진짜 지금 담을 이제 벗어 되고 저기 개 전부 쉬우지제도 개나게 쓰고 나시 지금 밤은 이용원에 차서는 보고 야고 차야서 미유 집으로 봐
1: 탑에
2: 차서는 아주 팀지 개나게 되는 소녀 밤은 이 쓰시라게 쓰시라게 이스 문제는 보고 쓰게 된다라고 가라사대 된다래 밤에서는 안 집에 잡으러 가서 이스 아메스나 공하다 지지지 싸워 이스 안 대대는 쳐가려고 보고 좋아하지 않다로
0: 좋아야
2: 문제 칼라지 먼저 찍 찍스는 찍싸워요 찍스는 찍싸워요 다 보고 좋아하지 않다로 쓰고야 된다는데 진짜 춘추진 전에
0: 지나라야래밤이 부 롭스 제기를 지금 도서 제가 배드 카자 찌기 야지면 도서 찌기는 다 담자지 아니 야 닌자리야 맞지 줘요 그래서 닌자 오늘 지금 게임을 난 아마 지금 오늘 제빈 호증이 뒤쪽 똑나 답을 주셔
1: 단지
0: 부글이 샘샤지 나한테 뉴로 뉴로 뒤지 라기 니 내가 야부 제스리데 게레지 좀 해 봤다
1: 너가
0: 지금 어디서 되게 도서는 좀로 침상으로 토약이 님이 여러 봐
2: 맞아 진짜 재미나 보고 레슨배나 강해시라서 그러고 다 날 레시고 가능해 봐봐 아마 배들 자리 버려놔 두고 있어서 연구를 봐 진의 수수께 밤은 이문에 차잖아 자야 부부문에 차잖아 차상 못 갈래 수고도가
1: 대지
2: 전도 야 지 부부 준비 간다 진짜 지 연구도 더디 나는 지 부부 니 지 총을 용배 간 넘어시라 좀 밤에 부부 준비 좀 봐다 직속으로 직속사스나 코베데 디치 우고도 대부분 나라도 자원 연구 수준부터 지금 말인데 밤에도 봐 지금 슈즈 슈즈 지야야 강도 봐 고요가 또 봐 텐트 텐트 지야 되냐 연습을 봐 아니 점도 마치아슬로 점도 욕샤를 봐 아니 슈고 마치아스도 넘버를도 아니 캐서 지도 좀 봐 이제 마치 승민도 그 사진도 연구도 봐 지산 자원 총자 있나 저다 땅 연구 수고 말고 곧 배드 땅 연구 인습에 연구 요 말에 딜레야 증매 딘데 집에 걸어야 당분간에 짐어 중이나 배드 타직도야 지조야민도 신부고야 솜니리 연구도가
1: 제란 다나만년 그다 긴드네가 쪽거 신투가 란리제 당 토네 소소년장 그 배총 토네 마무지 소로난 손 토지치 다치 탄조라 대단 뒤네 나 쪽거 개자리레게 아니 드레클린치데 조조야나
0: 레세 공문이지나 미빈즈 기제시에 나한테 저 인빈에 내가 좋은 애지는 수준이 나래 배도 오늘 지는 여러 제스 다 돼서 쉽지 여러 봐. 아 디인도 좀 말이야. 아니 네단도 도스 때도 좀 말은 오늘 지는 대시 처나다 그코다 제와다 다 이제 단위 잡으러 지금 냄디 가지고 열대네. 이네네 오늘 지는 아주 수준이 나만 오비네네 망고
1: 뭐야. 그래서
0: 믹스 아니 자장 비주 참부 써야 돼. 저 지주 지주 다 삼시 써야 돼. 그래서 그것도 아 아주 남진 삼시를 돼. 아니 삼시 써야 돼. 근데 이제 삼시 용으로 쓰다 좀 말. 아니 오늘 이제 디나래야 그 구코. 구코 가르지도 이제 구코 돼서 팔래비나. 아니 비주 오늘 그 삼시도 용으로 쓰도 와. 그래서 전장 아주 그냥 주기 기지시도 좀 말했다. 뭐 삼시 용하게 저 입대구나. 아니 소소기 전화돼서 야부지 랩톱직다 아니 소소 그코티조 가세고 대문에 발랍이나 아니 미파로 보기 뭐서 37도 요약직다 아니 믹스 만족이 소소 마사지 마대지 소소 가르가르지 구도 내내 각상지 제가 세부 집아 뜸비나 오늘 이제 미피 중에 계시지도 정말 된다지 타주지 되고 요리 그고지 공토고 요리 디토리 아니 변도 야부지 용도성도 손자 진행한 저기 단대 기시 중을 하면 저지지 미리 신다기 이제 기 파주 돌리지 않게서 보존 야부지 직다 니니야 수수께 수균나로 마주지 어디다 디다 잡아잡아 레시아 양때 제간다 실로기 로브중 제시합대서 겹로리아 수수기 수준기 자와딜 마직 수톱 제제 아니 림시기 수수기 남주기 소환하는 방문스 비주직 따야지 제톱이 있는 아니 오늘 장제기 롤링야 부제비나 즉 김장 다시보 수수기 단다에 대해서 차도된 루토바 아니 드레직 차한테 정말 아니 직내 수수 샘기보 아니 드레직이 유림나라 아니 수수기 메세드 이해나 된다 되면 중요하네 펜도십 좀 도전하러 싶어 나서
1: 뜨지지
2: 밤에 완전 쓰고 말해 답이기도 보고를 해 가르치시 이심상 계심도디 기함도 다시 보고 원해 자신한 거란 주님아 밤에 가게 롭수디 죽으면 누가 지금 한 대사 미샤 미 대사 한 대사 지금 디 인지미 지치고 또 숨기 네 네 지 네 수디 될 하베 걸어야 문제 너는 너서 대장라 시에베 뭐 또 조교매 되 거여야 미도 디린 디노스가 계속 디노스가 승원은 보고 수님 지금 와서 세상 알아 이제 스포츠 좀 나는 지 어디 선한 데 쇼 좀 보는 것도 보고 문에 차시나 말아서 밤에 보고 기계 한번 인식으로 봐 세상 김장 남편 주에서 산이 내자 인지미 제카다지 뒤직시 뒤 얘는 아자 보고도 군일 니백에 발된 요 나신지는 보고는 신이 쇼킨데 태용 그러 봐 제자 인지미 제게 김장 안에 뭐라 야 고유대 어디지 그것도
1: 제라 나서 도지치 레라 당한 최괴지 신투가 라네 토네 토 담보는 거 주게 다지 세저다 데네게지 소소가 천안다 파 제제다 데르라 소바케 카상주 라소바 나랑 원에 희나 소소로베 편도 채문을 지시올라 다데야 네사나가 저 자치의 셈바불 헨제다 소소게 천창의 난자 레가 토네의 난자 덴조근 제와티 토라 비치지 따나 소소라지 만다바지 그 편지 토여사레사 다데야 편토베 야 다시 힘디야 휴진이 레라 넘버 2다
3: 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

0: 中央民望关切隆庆联控仪，中央民望关切隆庆联控仪，他的你三九零两家联系数据推送仪。
1: 생일인 여공 감사. 샴라 선교를 냠자 리센 쇼구인. 팅티 선교를 기낭 된소니.
2: 삼루 살베 갸람 사바 니치치 집레. 지주 변조를 규키 뷰티 공비키 남바사부드 지바슈 규고타.
1: 리창키 게시 지급 칸키 가갸르 센다고 나와타. 소주 겹지기 시즌 팀수 댐비기 구림 수위 제바 캡다 나와고로.
2: 개용 수주키 롭소 첸제 시대민의 공표 요활 시지토 구디 동규 치튼 춘미 총도 공소 제바타 왕후니 총도로 중마세 송세 나오고
1: 우르스 리리카기 소다 친지키 중국탄 우르스 지베 고사바 존바라 니지 제규로 리구 지신베 고소인
2: 샴팅 디선규르키 나오디오 시브남세로나
1: 디글레군의 비비니스 지주니 중화미리기 모용초 인신 로주콩 지급조직시진핑기송균친보로냠도탐지제벌리사비친보미지지세보로된바타지주변조구폐기라군디동화라니바르투중화미래기푸기기변라삼로동화타중캄라응외라삼로당리장도폐기동외랑비토규티오장리주리중캄기편제타변조기편제지소기편제제친보툰바르치구시니도당유시진핑기중캄시베공비组织워 这局局级行进团冲击足迹级这局中看库里有松宫年不是小局的滚地点地当年编出团基础配给确有年帮面处所局局的滚地活大当地推摩托这局编出可以必须配给级及其南部萨巴对行员他家这局全部堂行隆隆的配给给都级别把握他那些贴片给这些局协助来给我
3: 给用给秋天选举松江区给这些局协议差给咱们谈参与区年龄给这个中央的差几咱们开票行就像给区别些罗马对马的人一般的军权投票这就你让给给中康旁最开心些给么谈没有出松江谈配给东京人积极组织习近平去与人脱过了那些事当给促进专业把做准积极组织习近平去这局对局谈与局每局结束都行了么谈
1: 我记住，前段小明从都听习作家那年，这局编修可以比赛头也配给，原先没把的定时不都东局了，你这能有？况且，有个不怎么样没别过年，松江进步了两度，他们才接不来，三百千步没接把他用接的，就在头边松江贴，别准体外计划接过别，你就能有？况且，这局编修可以的，让给给中康了，为了三路东北，将到配给给于是做他。 给南塘给及库尔久尼下坠托别帕斯索别就比对配给着我了七吨七百租宿马接受给了我接轨些的能源松江前部的两度他们接不得松嘎尔不热起这就变成可以落居中康军都了电棒接运你都居住了四川宜宾给增松多路把座所谓克烈芒古队约把他色东出生康萨尔克约别去中康牛把娘先头测评信运
3: 他家提高了记录国主咱们预备中康爬的项目准约把他全部弹性错战我家电话就相同突击这种好多这部月军队的呢一边去这局中康球队局用军队昂拉达的前提重结谈重视起足备不着九个月了滚地当我谈咱们预计人中送我拉出去吧就这样爬动他重结了今天准备接来中华市一边给中康军队听着罗局程 这句我你所军界没法的团圆江西杜昌图让来我队前的马克康萨的随便人员所讲到给教育安徽芜湖处清洁给出个他他都是所长他们最多点别增长江南的教育龙居人这句这么预计接力给他出去人家预备冷铁托这就是所看所七天堂苦有娘子写不谈清洁给出个接动送给出去日记了举这特的金钱吧 作为总部决策，你不们拉上车间举这些月。这局局级行政堂重建的局级级，行政开工的改为中康科室南最重点。对面他也与邱雄堂、邱兰佩伯杰两度举这级别，你们属共有的七八级月。这局总共截至五月所拉达的今年，罗局人年金高动级别偏置五月三条不对月。
1: 지주 변조 규기 주부가 레베 돌세 계속 급주 고조 상하신 바다 지주 법규도 녀리 숨경업 중하지 더십 체련 도바티 년진 각도 맞이고 레리 십지 시에서 망도 진규 지주 추바 고장 직동 십지 니주 저주 바 라수 중규 사비 진보 미지바니 사비 미지바 모인 바라 도르시 정신기 사비 미지바라 중함 개체와를 줘바타 방미 공백이 넘부 사바를 줘바티인 송가르키 토르터체지 후배 이창투 제로니돈 주주로로 티카라 제규르 솔레기 상보로 고로하식 인신 제리니게 학삼기 지추 목규토 제규르 솔레키레 갸탄 숨주 학삼 겹유바타 고리 메베 공백이 중함 쿠르유라 도르균 섭진 당규 다자 지주 규기 제규르 솔레키레 상마 고갸바타 내부 지교를 제시받아 이장 기장 유림 대출 퇴내 유림 토로 당규 문제 박조 섭취외 머림 제류 퇴내 매발 교화타 대섭도 14 제교를 소래 퇴내 공비 중심 퇴기 제배 링교를 제글리 대니 뉴소 퇴내기 마주 교제 개진식도 교화타 이장 개용기 뉴소 등식 개진 초소 교교로 람디 지신규 탄대 지주 변초 규토 전제 사르도 대내 숨타 계급계 최대 강계 구제당 조준체 유바타 미터빙류타 세두체진 류규로 류콘소 점링계 원툰 전제 중재 카지 균제 매바로 퇴바타 계급계 원툰 수준리리 교수 십지 시지타 계급진배 특주정신계 사다 퇴내 교수 숨주 직두체니 창보르기 계용계 계정업 중어지타 계제 십주 시행 소소로 송규 지주 규토 사바타 레베 초소 규비 퇴내리리신 균제 매바로 돕시를 진니 对于贵州如细菌检查集团建议技术推列去做教育。为据以湖南图结合以温泉水准的日期托塞湖大准备堂温泉水准的日期新鲜用及水准的日能送为多次给整个中国建立计划。每句以上海如每特别六级准备温泉推列压缩给把它的空气清理。接着你都你这样的路路细菌研究米特频率系列松结国区国区以吞列细菌国的统计路主动松结短距离给我谈推送列给其松结所有参加朋友地区变成云里给用空白给全用谈之后罗居人地区变成云里自归给吞结成谈东部路得不及克上判列给用所送为多次给其十句新年三年里给其十句十段三送派的朋友中民米粒享用规矩消费用不国的吃泥塘松多年国的吃鞋塘鞋塘帕的帕帕塘帕的塞地解决国不就国际生育中国的卡丘格只需变出具体行进塘重建的旧机器把美给切实际根据建立中华米粒给某用球为基督塘孙秀南面向根据突破的切行育不及
2: 第一个库内比为那次解释这个关系总理李强期你写过解释这个关系该要的三大国闹他所具给自己新鲜成熟电笔给国政收益计划开展那些你都有所处理到准备自己年的时候老林都是用不是收益给没比你当中央给政策两天国的给其他国际给钱老到团结起不他政策就正给这个电笔基本上是动画新鲜陈述电笔老林娘娘来敲动几把新鲜陈述电笔给国政参天土动画新鲜陈述表出来给林几不接近年结合教育麻辣烫教育女娃停车监督教育了国际动员不是所以呢所具改变能推作年今年新鲜陈述所个中国共产党给国际他用奇怪吧开始说不谈当他给个别团体运用他国有情报局把他明码码做给日国情报局把理智开阔那记忆把他只有错了最近情报提上面边深深沉睡了只有沉住两团高速团规边电笔接不是你呢沉住天就有超过几百兄弟教会送你连接南京就上途东归今年教育局给国家党队内沉浸沉睡电笔结束前年只有教育局的车端塔规定沉淀给您提供建议
1: 第二个五年八百年岁给用四周期在九五年北京图罗布索坦现在西德民的建议批给了西极度管理东局国的一切断全面冲突造型中国中央七十九级军务给用四周期主席王沪宁冲突的修补马赛松懈养能有不是王沪宁提中共促进交接把工作结束 陆军习近平给苏庆南北中国中央给罗素佩杰他现在杀对习近平的苏庆杰下去的给用习近平文献推别内部投向天前路了电影给个他的给东北特区他习近平的电影给个多皮的东北特区杀对了电影佩杰了军队东北特区界老大的丁色界的罗素他现在习近平的界佩杰东北习近平军队东北的明天归这开进界的罗素给个多皮他现在给个多皮习近平的给个多皮界足用下去了军队东北空的颠簸性表示民马西队给基建书记习近平给罗素他现在习近平的界佩杰东北习近平军队东北国给南西开进罗素他老大的丁色界他中共革命学别中仓总吹所听习不他龙安县江北七国级职业规制六大的团聚定时批判罗素坦现在习近平的建议中国南北停留间给蒙西人心他特别人心给地球的研发控制拒不他罗素坦现在习近平的建议习近平军队东北团聚的这些族不他推上的动画是对习近平的在这念头所用切判给各级特别习近平的协调他所用配置及切别失去这些推上的动画三公给罗素坦现在习近平的建议吞空规制连锁动画罗素坦现在习近平的建议给其针对给上下三百几千七百所给那段所有的命题大家心中他全面确定满足的规制给那段点点昂主规制送能源给用 CG 的委员加上从头的学会他给用 CG 罗素亲自确定旅在委员联邦给建国路段给切断大家心中切碎我最切不他随着一文员团实际开进去生意给咱们县南行罗布苏团现在谢天明的建议批给了习近平的规定东北推出了这些组合团推上的动画团托领罗布这人生规制连锁动画谢天明的所用其他三队谢天明的三公推出了空别了规定动画所的命地垂没垂定签约解决文员生意情从头的组合团之松解压脑时时代风格安置从头作用脑时中国中央党给习近平给职业代表团点赞给建国路段村的平面三千团全国的生活团四川委员团全面团别的闹事
2: 第一个苦难别为难处中共中央七十九届全国委员给习近平给总理选拔丁薛祥给辞去中国人必经途无论是总理选拔唐博免得

0: 캡콤카나 총이보를 피게 응아로 치고 용교로 고디동규 지구 지구의 지주부시 우르스의 토신 변경록 진키 유럽타 계지 초두 심주디내그 주시 카신키 탈로니 우중 특주 염내 로데 조수니 로숨주 코로웨 로임바타 우중 조다와 비지 탐섭타 핀스이 진낭체 토부유부티 우중 지와 주세 토회 코르교 토교 균퇴가 균형 토발 개년 체부시 언츠 계급 니부 냠레 나로회 띵섭 동규 주구 지구여라 우중 조다 토제기 나로회 창샤 로튼키 계지지람 조교로 고디 동치 리기 부규 주구야 지구여 지주부시 계지민해 우중 조다 토제기 윤도타 성신염지기 점례라 대리정신타 정류 어로망원능규 일구지구유 지주부시 하사스단키 체니지부타 첩세지바 출루 롭치제 심주소이 우슈지기개바 이지모프 민알 고르시뷰 내달라 윤도치부 조심부타 점례라 땡기 매별정신기 킹부시 계지지람라 냠뉴 체비급수 주시시진핀타 중통부진 제조나와티 튜탄 당다기오시 우중냠래기 계급진부냠래라 미부대유비 총이부 고르시부 탑주댄리라 송경차지 리키계진부규지구지구유 지주부시 바즈리키 성바로나디 디젠키 체니지부타 체지로빈키 기겐치무화 바로노이기 중국 조다통체키 계급니부지와 나로웨스터부투규마세 부스르 냠레 람스타 디싱 코르시뷰 로초기 슈긴 치로주교로 편도유라 코르시보를 딜리 정신타 정류 아로망 능규시 지주시 로오브시케 오브시케 초바타 리규 초비에 변조로 심주리 콩키 우주라달뷰 호운 디원키 중국타 우르소니 냠지기 초 디자린 질량 초키 균례 렌진 계급민병원에 계지 차팀추 뉴비계지 등기 지신유 계지소니 중국 조다 통제기 계지들람 교외 창사 로튼기 초스 교교로 구디 나와라바다니 고르시뷰 로초 양수개바달 피게 주교로 수체처규 지구 지구유 지주유시
1: 디글레 5년 비비네수 이스레 총리 제주군이 이고모 니스비니 마시 어리 总统기 제조업계인 이른 라자구 집에 자주 매발 소유의 캡자체며 왜냐 이스레 토림기 닌티 공모 제보제디 어디 종리 이래라 라리아 막튼 자주 비교로 나르신 출룬 집에 문제 제유 없이
0: 디글레 코네 비외네 주 지 주르군이 어진년 저렇게 정진기 토진 뿅지 시기 계절 농도 장례 뉴스 비와 게디 호르모 초가 다우딘베 다고라 라리아 고치모 토치 정진기 송대 주신 출람 티규네 동민태 삼동교위 시시시
1: 디글레 군의 비외네 주 자르벤기 고시 자묘 시슝기 저팀 소주 격지 시바타 대신 먹슈 제제타 코준 직제 제망도 동배 폐초 럽다 진바르미디 세 주군인기 사수 자르베 망소기 도쿄로 내비 계속이 튼주 관계 듄토 도서제디 고시 시슝기 시디 저팀나 도르시 동화라 괴담당유 직주 초기 모주 시바타나 미치 직삼 도서낭 쇼유버시
0: 공세 선교년 주 쇼연 딘성원께라 탄 다오유 주인 리진경군한께 잼베라시
2: Mimi da chiki, nganzu lakbar chukiji.
3: Mimi bu chiki, nganzu lakbar chukiji.
2: Chu chuti chiki, nganzu chuchu lembar chi.
3: Chakdo yubbe chijuyi, mu chi yishinzi lembar chi.
2: Mi chiki, zhuyangshi, gyangzhu checho.
3: Nyamzho rinu zhuwani, ngamji dende, yangcen shiki.
2: Sochu kang shiki, yu ki minan, yongwar chi.
3: 미리카기

0: 탑리 당 젠즈
1: 비리 당 냠레
2: 지디 당 공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4: 점링기 티링 카상
5: 생리기 공감사 샴냐 점링기 티링 카상 시벨리 제슈위 팅디리 제기 낭된 조니
6: 赵乐季以给日记业出品谈出门那位国的汤王后宁给给日记业出品谈接触那位国的中国主委你那三百天期前年推着给国联念头吃过西北国的推木托吃过为推着给给说西北国的中国的马脚起不宁与人电梯人心了马脚起不西银北国的
5: 阿富汗斯坦克没去人路给娘们军前面把来切入去美国所以
6: 샴라 팅디리 생기 낭튼 십트남 세조
5: 게요 미마 튼초 귤레 오일링간 게 오인차 저리지예 지시 접견이 비진 미마 초간 채모레 게르지예 최비 파포 에슈위리 타제면 낭유시 저러지예 주시 시지 평타 군이 예급 예구지 민의 특주 니티워 중국 타 그르지예 월에 특주 로데 저와 주부타 초니 저와 비세 토타 차초 시비 코미 게람토 교신유 중국 그르지야 탈현토 계급 니비 조다 예 투문문지 계지 통규 야부체네 중국 타 그르지예 특주 로데 저외 남뇌 균체 메바르 퓨숨 초소 동대 유지송유 赵乐季也, Gerjie, Tuyun Rimuna, Taiwan Ta, Xinjiang Tan Jawa Yuba, Penjun Tan Jawa Yuba, Shangan Tan Jawa Yuba, Jawa Mi Topan Soye, Nedun Te, Jungu Lanchola, Gavgurnan, Ware Jungu Tojichi Shugu Yinla, Gerjie Mima Ye, Rangin Namkachiba Tan, Rangi Gub Ye, Gizu Tan, Tambe, Kombiki Lumbu Togu, Barangar Shin Gavgur Shugu Ye. Gerjiani Guji Lamchi Na Shundu Chigan Ta, Mosugan K, Yamlegi Gamashu Ye, Teshi Yimbe, Jungu Gerjia Talian To Nipian Yamke Gunkun Chibata, Meetup Ringu Ta, Tengzi Benjur, Bangmin Nuguso, Sadar Kipun Ye, Yamle Yagi Donta, Mechu Rine Ye, Biri Sudonta, Lobsota Rine, Ugor Ta Shunuso Kipun Ye, Yamle Tamsa Biwa. Choma Role La Shunu Gimne, Choma Ringlo Ngoma Lalindaro Waje, Chandu Yu Je Dena Yu. Toloji Ye, Jungu Ye, Mima Tunso Ye, Geruji Ye, Chokan Warbiri Ta, Yamle Dingsup Chene. Chenga Oyulinga Ta, Choni Zashi Tsuchung. Mima Tunso Ye, Tumin Ta, Tumin Warke, Zashi Dong Subdong Ta, Timzu Ta, Degu Le Dun Ta, Guntu Rungwe Kongbi. 中康西北主教所给出席的名列比利塔偏居接受经历去年为五年的娘们来听众给国有三部写短短月节年的难月赵乐杰特动中国龙安城给车轨装备站内塔给客旁边车轨征程给这一年最后日难月帕布我是为例 Gerjie, Jungji, Zatun La, Sison Taji Toshua Ta, Jung Talian To Yegum Yu, Tupju Rode, Jawa Gunche Me, Vare Kong Pion, Vare Gudi Dane, Geji Jetim Ta, Geji Jilam Lanyam To Sung Yun Chandu Yu, Gerjie, Guji Lam Ji, Yamdu Na Horda Shudi, Benjor Nyo Tong Ta, Rine So Kepun Ka Ye, Yamle Sub Dong Du Yu, Gerjie, Trezo Ye, Jungu Gayo Mima Tunso Warge, Zashi Jong Sub Dong Ta, Gekum Yu, Zashi Ye,
6: 芒对蒙西十多年格鲁吉亚塔中国者瓦狂比用瓦的规地东切清楚雷公给女为解锁并对越界送予给用四主给主席王沪宁期及此决定人毕竟托格鲁吉亚出兵帕布阿士为雷坦监察那一部线王沪宁期中国坦格鲁吉亚尼拉萨姆苏密塔拼存一切级别初步上不行事 中国全国基础建设团年度各个年度国企别推动经营资金开迁贴作为习近平十七八天平均给地位级别团中央级别内团贴平均罗定革命案改革前提平均增加团平均一切级别弱的七八天虽然开放团三大开放给年来定十八改革当地你平年给起弱的七八米区人内比例腾十七年平均西多团平均前端给弱的七八
7: 充满制度团结了兄弟们的罗斯姆集团团年度团结给弱的节前队预备团中国给用四主给贴贴立即互打团队越界送预备线帕普二十五日中国团结入界玩新制组内罗斯姆就浪怎么送人全年比之外偏给钱不穿团切不死团
6: Benjur, Michu Rinne Jigi Kepon Su, Yurse Chumje Tobu. Giroja Choki, Junguji Kitzatun La, Lodin Gurminga, Zisun Nebushune, Nipian Yamle, Shunun Gavata, Gekum Nibu, Jiso Lirikaki, Zashi Sangbo, Subdu Dandi. Giroja Tan, Junkui Tabju Rodejawa, Tose Sabshikto, Gugur Gundi Dongwa. Geji Jetim La, Sungyong Chiba. Zemlin Sidi Tan, Kongpil Gundi Dongwa Ji, Chindu Yuji Sun Yubshi.
5: 你家的几个给主席习近平给毕竟密码错换切莫来中国的给端层的皮皮而且总统特朗普的哈全面闹事天天中国他而且给密码做到给那你到处把来富山托接着那些拉里亚土镇闹事以来而且总统给罗古松切拉里亚中国的层面闹事一样是他定给怎么用给托囊切为土镇一切呢给个密码做到给个密他怎么谈着我预备那段开今天光彩的这里闹他中国他而且给层面特区电影给这我做具体中国他而且这位年年三八的纪念推摩托中国他而且这位出生切莫得来那只也不他卡路也不有的 云朵他生死娘这一怎么来电力人心他电气人心体外忙完年月做大给清理年中国他二里这位给林西一门他中国他二里这外的先给策起的车位特区给那只女的对面七星月主席习近平给总统特朗普他娘他别军 陆林南内人不脱水给套内中三部军控前的中外者我来送他批给着月的特区给野林开前扩顿前月了中外者我批准给居林具体几千年电力用完了规定样当月明年落给军队用牛的主席们他给及突破了军队他身心给这月中国他而给克米月休息的给你来给你给克米月这月 别三百多土米塔，拉丹这年过了十月中旬，给联络了卡德加的，怎么来电力人心体外忙完年土米，给个米币密码也得给他米里给对了他，两万了米的，推摩托给个米币周围最多点米，中国的对土米建立，如果给出啊他，怎么来给出啊？密码给出啊，建议了，给个钱币，过去别推摩托，连叠柜别推入给出啊时间也。 他定给全面的套位准备开进行的主席习近平他总统特朗普中外给在电台特区电影给着我做

0: 오게 캡라 제베 년슈 남원 바르다나 젠지 탄리 체겐 자르멘 게 케레 주주 골락참 중국 처음의 내 치딘 진도 메바타 케레 체게 연케 중국의 마조 망토 동지 유시 지는 이외 체지 니네 소 니동 게미 니생 르 치게 총베 마조 제발에 구자 동외 튜네 가르쳐버시 문소 라다르 체신 이탈리 중국 총내 피게 링디 예주시 카데로이 대내 중국 치계 개몽의 아루에 도수 천배 난린 타 배주 제외 지덕 개진 시시 중국의 치계 총배 마초 카조 타 사홍 구지라 티둔 타 레스당에 치계 개 마초 켈레라 중국 총례 시균 탄 주체 소르 토주네 치계 개 마초 켈레남 중국 총자의 자와 초규 이치된 토당 유지 송유시 제순 수준 타 정지 변조를 장토 태뉴소 캡군기 냠레 나치게게 마초 켈레 슈치 파르통 체로 당유베디 니동야미 니스루르 중관순 링디라 로소소 캡다 체웨 지루 니동야미 니스앙르 게급게 사르드든차 니슈 레응웨 마레 중국 계급게 사르드든차 인게 초드 응림 점링게 앙고바 레뷰 중국 첸제 사르드 타 퇴내 사르드 냠제 딩섭 라쿠디 당와타 치게게 마초 켈레 예직지니 투영아 중국 촘르티 콜라시비 대외 심주 서비 말아나 주엽시 수지리 클론 장수 체린 첸젠 공세 아이카르게 중국 총례 칠손 진동 쉔바 한진진케 소주 타겟하 미터브리뉴 손진 요체게 라제 정시 첸비 니주 소기 태 중국 니 점링케 듄제 토네베 만수 튠세 타 콜라시비 클론 뷰세게 정시 첸비 레디라 튠긴 자르유 중국 사르드나 딩섭 쇼데 콜시비 첨라레 아이케르 공시 젠수 니베공세 퇴베 체르송 예제 송입시 중국 심주 사르비 타 콜시보레 샴디 쇼네 치게게 마조 킬레 망베 튜몽 문지시 토 규르시규 더친 이시아 타 시디캬 쳔미 쿠이케 주시 쉔바 젠스 화이 중국 사르드 니베 닌신 체르치네 치게게 마조 킬레 중국 총례 나 대회 망부 수규 이왕구유 변화 면제 켈레 아이슬리 칸키 상하이타 비징 토 콜시비 특주 심주 사르비 디네 니조타 중국 심주 사르비 게 규림티 콜시비 타 메드 직조 인신 콜시보레 심주 사르비 게 좀제 코드윈 지기 예제 송토 중국 자중을 디네 총마르로 타 람의 총대 송디 계급카라 벤조르파르웨 구급 냠주 제유타 중국 추제토웨 치조라 고무이게 치르다네 치세낭세 타데모 문바토브제게 름루게 코리오주이네 중국 총라레 치게게 마조 켈레 모투 자와초바레 이치진유 말시에 최소칸케 주미 사홍 주구 심주칸케 주시 리젠송케 중국 윤투타 치조라 고무예게 체로 동원이 퇴인림부 특주기에 남극시 임배 콜레시비 변조로 파르규타 윤투초외 피게도 와라딘키 른신 자신 코둔체 유지수무타 콩키 중국 고이둔키 타경타 변조로 콜레시비 젠키 양타외 카조 타경 체벌에 콜레시비 멍외조 켄키 이시체로 치니 사홍기 변조로 냠내라 태외 양외 파르통 코둔체 유지수유 카디로이 피게 조심에게 그 콜리시비 뇨송 주경 나쇼 와레 갸벼르타 뷔세 토웨고니 규지 남치 념주 라퀴디 동와 계지 체시 토웨 벤조르 총둔 지수타 리투 체디 고모 얘기 체로 동와타 고체 마르다니 난진 체게 체로 동와서 중국 피게 라 유린 뜻이 체신 콩키 중국 차중을 대니 벤조르 콜로시비 젠키 양타베 초소 피게조 와레 규디 동타 장무 덴베응아 피게조 와티 점리 라 벤조르 파르웨 구급 준비타 사바르토 야지 피게조 심베 예급라 자시 라제 타 냠용키 야벼르 체디 겐주코르웨 예급 첸비 겐주 체다 원바르 체 유지 송유시
1: Zemling Zhuzhi Chexi Shuyi Chengxi Sarshu Lengwenba. Afghanistan to Michi Chekdon Dungge Shibju Le Zhuzhi Guiko Shinto Chenpuyue. Zhexi Ti Gezi Jizuo Le Afghanistan Ki Nirishin Cepji Chechu Chuwe Michi Renglu Yi Nyamnye Le Tukur Chenpuche Gu Rebe Che Yubshi. Afghanistan Ki Minbo Chi Ngadong Nigile Gewe Na Lo Jopke Minki Chibata Shunu Lu Chun Gacha Shibju Xianga Zam Yuejin. 罗谢对马主任米丹委王启三年提给齐博博新了这段谈出去米丹委刚刚拆约 年前给及肉脚起不连错阿格尼斯坦延拉群错给开不扎切别城西连文吧明儿阿格尼斯坦托起不吃古边好咱这一段给那瓦他那年米吃顿给出去日古咱们生个月不是阿格尼斯坦给民博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 阿富汗的军队在阿富汗的军队在阿富汗的军队在阿富汗的军队在阿富汗的军队在阿富汗的军队在阿富汗的军队在阿富汗的军队在阿富汗的军队在阿富汗的军队在阿富汗的军队在阿富汗的军队在阿富汗的军队在阿富汗的军队在阿富汗的军队在阿富汗的军队在阿富汗的军队在阿富汗的军队在阿富汗的军队在阿富汗的军队在阿富汗的军队在阿富汗的军队在阿富汗的军队在阿富汗的军队在阿富汗的军队在阿富汗的军队在阿富汗的军队在阿富汗的军队在阿富汗的军队在阿富汗的军队在阿富汗的军队在阿富汗的军队在阿富汗的军队在阿富汗的军队在阿富汗的军队在阿富汗的军队在阿富汗的军队在阿富汗的军队在阿富汗的军队在阿富汗的军队在阿富汗的军队在阿富汗的军队在 南块吧。你东看明年是资助罗尼，阿格尼斯电器新来了天军对马成为罗主播影响。该用给三万区内彩贴，罗局给城市马修给家去送去一盘参数拿不他，社会看线索他呢，家去爱一盘参数来不一不行。你东看明年是资源罗了，阿格尼斯电器请给他，罗局托用他的样心情中意他，新推车送给协助了天军破局。出关别忘记三年提给新来团给他，中来批给了国建车贴，从十几用过金融托送一不是。为啥没出去？就跟体面，阿格尼斯电他依然派去跟参主会，我所见证人物，啥都没托不他。阿格尼斯电他帕克斯电派了行，矛盾冲突洋洋出呢，结果你被他参加过忙起话，国家国穷一不是。你们这个错给第六进到松柏的客栈前边，错过了年休的行呢？阿格尼斯电器明确人路给两名冲突动物，用他的阿国同球的决断他，千万记起绕脚过不他。明儿家家就咱们来插手透明。你东家明女走进路了，阿里莫布阿格尼斯电呢七天前几，阿里阿格尼斯电中央武康区阿国同球的团聚身边七个区跟那儿感动签约。你们这个从中华民族他日渐开展起，阿里是用了阿格尼斯电器明确人路去推广在传播了全国的内定前提。广东前边阿格尼斯电中央文康区七个区个诺的康角相对起个日本阿来那个区域不是。
0: 阿塞拜疆去中国传播他批个人类新主的那个主人加西莫普伊，你先看三个月切断经济谈的这个。中国创建的建筑批准处两名配送差不三年，阿塞拜疆区域批给这些卖给客户了，偏有给这些客厅签约接送一些。你们这个错，没对说他阿塞拜疆师兄给你们这套年的为人民给创建领地给交送吧。在九六年呢，在二十一年派来阿塞拜疆给也是，包括六年后他决定做呢。这对怎么领的店家他年纪店面创业的他地款写不提示加西莫普伊业绩领的天拿修建开启一面中国创业的批给给娘娘拉土国的阶级特别接他加西莫普伊记录年度也没去批罗内年度也没女生的罗帕的中国的怎么的天马车型况且中国创业的给可留军权美白的历史么他人主体会得不得罗起码几位帕尔东给国部提会陆团一马，几位是不是表示军车没办法投入去马建我所通讯解决一事？况且别查呢，上海也跟我们专业地区去作为国家军局开办单位，出没去锻炼给你当托，几位是不是他作为是不是人力是不是人力是不是借龙去得的托育接送一事？
1: 在九八年，伊人去前头种地，目击他把海门内衣、记者眼角托、拉里洋空气、林根科技给三只汤姆提兵呢。开始冒出一南北军队前菜，周围多数成为开空所，特朝三百多个三路东沟沿线线域。在九八年，阿里总统提伦普伊、卡塔尔坦、苏迪阿热、阿热面对出兵给科技给古体给日瓦顿北蒙西沃。况且听闻，在九五年，伊人了东地东沟，且是哪间单位各大有几些月，伊人去总统皮兹西基扬去。在九八年，零五七八年，国大徐伯村个面积些月。某处就这个密约图前边，伊人去垂屯七十三水田连角街。提伦普伊，这个人了七十九个三路东个明显些，是不是？ 一连起，火木自个阿弟，更是莫凌晨托月别，卡孙麻辣，自己脚边人给切莫了，最后错月不谈。三年提个半日给，天天扎巧给铺盖出去，穷拆了卡带脚气也不谈。明儿突破别的村子通过月季歇月不歇，三个人给矿山里村人准休憩，自我住了谈着阿言。
2: 李晨健困难看，吃不吃的拉稀。下面要听见的模特中央农村人陈吉克来看，拍个车轮头，估计区别。李晨先打那，先叫他说。
3: 地摊呢？去让给社交订阅。八岁刚给这你安大的视频呢，就是团圆团，是不是给车站三不通突变，落地不能瞧。
4: 前我对讲吧，擦糖啊，这农场准备呢，地摊呢也偏到越是。
5: 地摊呢？去让给小布奥多月。
2: 谢了，区别经理啊，恐怕也比不赢了。此前我就用途不止。
6: 来个土地上把干活的兄弟呢，吕军因为买菜，很多也让过人隔壁那组来越土不得。
2: 地摊呢，去让给钱拿去。
6: 去年一万钱呢，团购养家的撇水东土。
2: 给工钱钱，龙珠杨思钱呢，地摊了偏多钱不要些。
6: 地摊呢，团摊那么贵都拖难钱贵别，千万小心。
2: 吕军给干了，我将给军心给。
6: 地沟给苦了，俺来也都住着。
2: 地摊给中国，俺做草莓，俺们都送过去。

0: 워코니 칸키랑데 로인싱카 노무이 드린체도레세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튼지 고쇼 아 니고마티 고데 쳔이나 워향이데 모기토 조 사슈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도로셰케올레티케 하파르타 둘라 잘라 랄라투소 몬티 르네 딘디스도 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튼지 인두 레센토 우마야모 요스케 대 안초 이크르니 난다 조타크르니 수준 그르니 돈솔라 마냐 곰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 상기히
2: 오제제제 롱진 카바스냐레 진가 마히 초드드노 무기송 그냥 비 예히 돈나 진인가
1: 오레 다냐보티 렌야
0: 레레야

따자 노르기 양진도 되게 들릴 컴바브랑 히타베게 송송데베게 사살라라 디마 캡시데리 잡시데리 다 디마 도시데리 케탄기 따르몽케 효코르레테 바 체중미바나라 방지 세엔게 발릭 바 따르케게 보네 타는 로록 따디게 공화 나타 세베카 아게 따르게 로록 탄다 따르케게 고 유룽케 콘솔 따르게 도밥탄다 약신게 고네 도부터네 도송 예키 니모 보조게 탈라라 까효 쳔보고 돌아 공메게 니라 다원네 다다시 이 욕타 용권이게 팔아 월섬 제소데라 다타게고 토메이컨 투세 강아세 버트 개판 포도케 스리움니 요나달라 코메테 거세 보고 소라라 남조 머신 나발라 데라 김던 좀 고스르베 까제기 차토피 튜티에게 감네 머신 나다 소라라 울루즈케 깨 고르톰디라 중롬니게 잡차차타 세 잡라 제치라 안톤 토피게 파킹게 투세 고예케 오네 터잡 간달람티네 소야 바르 카바바 서바 고라 콤베 티테 모타다라 타쿠니 모카 모카 춘도타라 땡카 똥쿠 마르보게 그진데레 참킨게 고 마당나 바토나 까토 롱마케 세탁나 바사카 나케게 고 타카레 삼바 치에 야카나 밤데 나티우케 다예 폰신나 바토라 폰시코 다나 바토라 코제케 니타라 다르보 셴보고 포도 콤베게 땡란데 데네 다르보 쭈쿤 사마 강어 찌차 막세 라소베게 공콘나 바토라 소기 정용 집에겐 데메 까토 땅쿠 집에게 막세 Chino magda digbeche, chisho laso ba namba chola. Chena pumdike korsongta chora taba meke mazo ba tabam chine. Tene kongkyo ke tashi lingzong. Nasin chibiega podaka nandalan zonbeje kamne. Samson me tok tsenda tinglan debe. Chere demyuk chenbo gandala, chera ke denyuk chaso tenghin je gondne. Ti ting tok talala, katok denyuk chenbo la, kongwa chenbo kundu la, goling de kumum talan, besin lakche la, nepsin gandala. Sosu ming tok darbo chenbo ke, jarsar raga sa sonbe. Kongwe nga tok ke ming tartabi chabeje, kalung ming cha re kyu chen je gondne. Tene rambab kante ke uja ngandan talake. Kampo mo tsukhi je gondne, kuni, sosu nabe kumne, roluk tar kyu chen je gondne. Tene darbo chenbo ke, katok. 달라 마디가 파달라 탐치라 되네 고원터 육신에게 달부가 섬데

0: Tidu ne lobdi chime nang ta nidi su su chasha sar tu yobay, chiya yobay ta nidi
1: Siju rwa?
0: Kodoy na dili chungur
1: Lasa lasa
0: Tidin tarangi ta tida nga jaya yobay gila dili si Tsaasong gila la dili gandhi nidi shudu na ba Onda su su nidi chasha sar tu chiya yori sa O tindu na ba tarayi na o sim nang da O ta su su rangi ta gashin yobay laga dila O zukyu chung suwa ta tarangi su su rangi ta sim nang la ta khari Nima ki ta nyugu tabja ta tarangi nyugu piya ki dili lep suwa sam Tarangi ti nidi kundi si ta tindi chasha sar tu ki tola ta kumbas ne tangbo tindi Tidu sama bion yin
1: Lasa lasa Lotsen tsogi tsogi yangzik shole sor jime
0: Shole sor re
1: Re re Tidu thongma kare nengko tsogi na
0: Ta dalsu nukri Sago jik na la Lotsen kutu sama mangbo ramen doga
1: Re re
0: Te tarangi Ta lopsho ki tuzu nende mangbo yu tsamba O ta nge tuzu nende chola tanga chungma son a Ta susu rangi kashin yubi lega tila nge shu sambo Susu rangi nge mezi tila nge tunyu yubi lega chiya sangu yu Tene rin tsamba tarangi tuzu tiye chola chiye ma tanga chiye Lopsi nangdu yu na Ta namda kaki kaya mi tiye sambo Tarangi chumri kongdo goyo kusubi tiye tsamba Lopsi nangdu nende chasha na Nyugye ki sisi nende meba Tene inda lopsi nangda Tabde ki gozi tsonga nende shukchiba nende meba Tene ma deyi tsinsu yu ki ta tende chi Kuka ti tamzi chiye sambo lopsi nangdu tangboni loring ni basa dei tendi zu tini darang na loring tangboni sumba ti pa da kep sang sin kep osin ti sum chi ta zu chong
1: ta tang da tena ge toma di tomra ta si chasa di labde nang lo ri ro
0: ji ji
1: kap tu nang ge tena na ta tu na mu ti la de yo ma ro
0: ka
1: wa jab ja ni lob jong chi ge sa de ken na ge ve pa la dam la ge
0: o di ta wa si ge
1: tena ge link de ji wa
0: de ne darang ge ta darang chung di sun pa mi khla ni bu su tu ri chi di ni darang ge ni de le ga ni darang kar khu bu yu ten de chi ra pa mi na da la ni ta ding jo sun de ra yi ji ne shu chi bu chi ge ti ni darang lob de ro chi ne lob zin de mang bu min tu ti ni ng ma ta tu ding da ni de de min tu 롭지 따가면도 소소랑게 랭구치에 레샤는데 롭지도 봐. 티네 다라인데다 근데 나라에는 게만데 묘여다 근데 구금데 있는데 롭지 나오는 구금데도 근데 나는가 아 근데 지기여스는 근데 내가 야부레 소소랑게 내가 가신유비 내가 치에 주는 게 근데 가래 소소랑 나서 럽겨 어디 소소랑 사무 통계래다 소소랑게 되다 근데 쓰기 근데 인파미는 이제 내 카레는데 티토라타 니 차샤토르 시에 잡교이네 따라 지지는 되는 게요.
1: 지지지. 그래서 급도도 미카즈는 제가 주고 있는 말로.
0: 다조 미 숨요레 때 로고 숨체 티네 다조 숨네 쇼티게 나라이나 다조다 다랑에 능게 말한 듯한 지성규요. 옹이 릉이 탄 줄롭데 나라 강아요 비즈니 로바치아. 그래서 타쿠즈 바 다조 예물 브리롭다 마무리 요아라. 이네 양 탄 이제 예미 루팅 때 잡아요 말을. 그러니까 탄 롭종 이제 슉치고라 마치 차가난 된데 친치 그 마부 통게 봐. 그냥 혼자 쓰기요. 당한 저 독치고 말이 너마 팸이 먼저 롭디죠. 내가 맞다. 내가 맞다. 내가 맞다. 내가 타리 문제 침벌해. 먼저 롭종 지혜다. 롭종 지혜면 수술은 가시유 빌려가 샤다다 된데 치도 야부 열지. 땡이 콘서 찰레 틸. 콘서 친데 다좀 롭다. 숨 주술 때 리니네 리저리. 제 다발라 이제 수수 드드 소이 드드 선에 동예 치도 다 고무 직동 기계 직동 야들이 내가 슉치 메겨다. 롭지 수 롭지 받아려. 주주 직직이라. 근데 이제 봐. 고무 다발라 고무 기계 선데 수들 라지 소요리. 소요티니 그놈 다도 내가 친 게 로링 숨바 건데 시버 건데 튼저 건데.
1: 알려. 땡이
0: 콘서 롭다 테니 산에 홍해만들 레가니도 두네 펴보 펴보도 다시야드로 네네로 카이 군지 슈제비 규 말로는 이제 안인지 다 튜닝 강네데 레가 지규 레기는 땡해만으로 렘냠용 추어라 디자인으로 펴보도 사실 컨디 저네 카바니 리겜 연기
1: 네네 레슬레스 안 단다지 슈제 이제 대한 거주로 봐 그래서 당야기 디 차시 야면
0: 유시네 봐 다랑게 근데 섬길라 다 레가 흘리에 투치 니레 투치는데 제 근데 용도가 다 다랑게 레가 찌기 돈 로직 섬지기 다 레가 토티 레크 네 다들 레드 마요네드 레그티돌 안 당보 레그티돌 레그직 샤타다치 티니 콘데지 네 소소는 게다 다라이네 니라 차샤서도 돌아 가시에서 슉쳐보이라 다등이 어 다소소는 게 가신 유비 레그는 돌아게 치아 레그는 다 차샤는 소소 가신 유비 레그티 지도 좀봐 레그 깔리 가주 카위네 쌤나나 조서 수비다 티디지 나와 있지 있는 것도가 발라는 게 뭐 민지 총다 안들이 님 경기지 대단 대진 좀 봐. 다라이네 다 그좀 봐. 발라 차라 친친친지 다라이네 콜 레그 콜 가시리 님 독신이 데리디 데리데 샤샤서트 강님 또 얘기 니디시들이
1: 이게 전부 빨라서
0: 다 따라이네 다 니디 콘조인데 빨라 콘조 다 니디 총디 좀 빨리 콘조 다 오 내가 빨리 가냐 도와서 그 니지 다 빨라 내가 니디 빨리 가냐 도와 다 내가 니 샤는 심바 지나서 빨라 녹슨 그 달라 오 내가 니 빨리 도이나 나랑 내가 니라 가신스 내가 나랑 메어리 유 니네 소소 내가 가이 치면 내가 찍고 나는 샤다 지야 근데 오 니디 송 그여 티니 에 따라 롱버리 샤샤나 멘즈 요디 다주다 데리고 찌주지라 다주 미고다 카렌디 퉁궁 지지지라 되지 때 퉁궁 뒤 퉁궁 닥서는 것도 되게 조미 강한 그 그거 친구도 되게 같이 지내 간도 도와 섬겨요
1: 아 지지 다들 지나 파일라 로제 자자서도 차게 양지 눈바 찍인 대로 봐
0: 그래
2: 중화매 레이딩턴 초빈

0: 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 Tini lopjin loma gag tumni nga tsum lakso yoy.
1: Ah, nasta nish tsadang shiru.
0: Ri. Dagzu, tini kare ti menza ti shesan kuda, tini menza ti yungbab sin ya, kibsan kuji yodo yukyo kuji, nyenga shikya, tini dagzu tsadzu kengzhuk pasa singi di tsong dagzu yoy. Kengzhuk pasa singi di dagzu suya gu, dagzu tangbu dagzu mi tsokba mi la, kengzhuk pasa yi tsokba siya hori.
1: Ah, labzha di.
0: 우리 수수 침나스네 자 수수 표현의 유비 용조수에 주의하지도 다수 소보금을 건축선 다 우리 별이 타는데
1: 조수스야
0: 수수 이런 게다 롱바스네 거유수들 쓰기라 혹 수수는 다 프리피스 그쪽 수수 롱반 유비 있는데 소수에 주의하수 다 다수 소보고 있는데 다 건설의 칼이 있는데 가능스네 자 수수 차습속이 초하는 주의하지 다수 민고래 건축 파스 당시 그래 아 다수 그때 건축 파스 전에 건축 파스 원래 있는 다시 알아 소리 직치 되네 스비엔 소리 직치 민자 소리 직치 상수리 직치 장바수리 직치
1: 아 링아
0: 링아 요리
1: 네
0: 다 다른 게 차셨는데 상다대다 면제 텐순이 다주인다 민지 공도 쇼유 가서 다주 넘벌 면제 통고 죽집으로 열어 티니다 면제 대진이 직치 면제 대진 수수 직종 티니 상대도 면제 대진 진 카레 공지 십시 된지 수요 티니 대표 최선 버 티니 상다 버디니 수요 티니 덕진이 네 가지 수요 요리 뭐지 텐조 다주인다 시비 수요 죽제 텐조 다주인다 다 넘벌스 내려다는다 시비 그 통고 라고 열어 시비 되게 폐지해서 뭐 다 뒤진 차신나 중리경도 그 미케네다 있는 쉐네다 양은 김장 충내다 양 김장 가르교네다 시비 마상 지신 영화라 틴데서 봤다 다른 게 중리 갑조도 간 도와서 틴 다른 게 시비 수에 들어 그 시비디 고소 틴이 닥조인데 알아 되게 막 예마 닥조 루주르 요아래 틴이 유리선 봐 어 당이 차신나 우리는 이제 예물루든지 별이 용해네 차신나 별학스인데 유들아 쓰면 코레 별학스는 굳이 망박하고 온도가 김제 가른다 우리 별학디 근데 네 말하는 수주링네 요아래 이네 중링네 다 우리 무튜니 가래 균지수도 지나다 티 맞아 이게 다 티 컨디션 동 동의하게 되지 내가 레벨로 지그라 퀴티니 무슨 하고 요 말아 티 다른 게 녹선 그 어 네 벼라딩 샤샤나 우리인다 아 야기 있는 샤샤나 도이 원래 바이두 사도가 티는 녹차와 있네 저도 봐 벼라 녹다 벼락이 루규 있는 숙집 돼야 요 말아 경제 가서 코탄 그 루규 건도 샤다다 말아 퀴저래 다 다른 녹선 그 네 샤샤나 게리루든데 벼래 용은 어 벼락 녹지다 그 수준 그 조단인데 그 좋았는데 요래 그 법단들 레버고 그 루규는 요래 근데 스타트는 이제 또 수야기 다른 심축스네다 다른 심드스네다 된듯이 최신의 된듯이 요 다 다른 다다네 벼라 수요하라 벼라기 다 쪼고 다주 롱바랑는데 벼라법이야 또 롱 야자카시야 롱 동자카시는 루규 요래
1: 벼라지 메인 카스래
0: 다주네라 벼라디는 조 벼라스 요래
1: 조 벼라
0: 어 조 벼라스 요래
1: 직지랑베
0: 어 직지랑제 티니 조 벼라디 내가 숨소 요래
1: 아
0: 레크바치다 딩지치 티니 에자

0: 제 긍주 파세 망자 벼라스는 양민이 링처로도가 괜히 이제 봐 긍주 망자 알아서 다여래 티니 에 다즈테 쪼고인다 알아 내가 니스여래 근데 저 벼라스는 이제 우리 벼라랑샤 티니다 망자 벼락스 게디 지게 그 비절아스나 저니니 총제스버치 다 군주 롱베인다 에 망작스 요라 그래서 우리 다즈인다 롱버트나나 망부 요때도 되요라 이나티 퉁공스나다 텐데 슉지 부여마라 인다 지게 그분이 뭐냐 버츠 못 견디래. 우리 두다 그 망자고 씨. 대권 녹스 심죽스스 그냥 거기서 한번 있어요. 하리.
1: 나스.
2: 러딘 주민강 된신시 당진 야부시티 퍼슝가 존재 토니 버스위 진저 토니 러딘 등아 코와 댄저스

0: 애고 뭐 주는 게 된지 자샤서 되지 하섬 근데 삼루 때문에 재미도 가 된지 좀 봐 가래 핵이 즉 죽네 핵이양 핵이 간데 많아 핵이 치야지 핵 간다면 그 지워야 해서 차도가 근데 맞아 봐 내가 가진 소소랑 북삼 외우시도 소소랑 게 내가 들 어떤 게 깔이 가서 칸에다 내가 들었던 거 가파르지 가수도 가수 채워네. 내 레가티 샤다다 치아 섬 텐데. 다 소소여는 게 섬죽스네다. 소소 로자티 템보지 그거도가. 테 로자티 템보지 코르. 티니 소소는 게 자샤 당부 주에이나. 툼레강도 그거 컨데지도가. 티니 소소는 게 챤라티 소소여라. 소소는 차겐 컨데지나. 소소는 게 레가티 소소는 간 치토기요나. 티니 소소는 게 티 레가티 치월라. 유림 컨데지도 그거도가. 티니 툼레강도 그거 컨데지도가. 티니 툼레강도 티다 소소랑다 리자와 가수도가. 리자와 텐조레 소소는 게 보르도 템바 거기지게. 텐지 돌라 엔진문지 툼비 다 대시수도가. 티니 샤다다 나는 거기. 시마시 티리카사 인데 인데 알롭드 로마네 인데 자샤사도 망타 주시 인데 텐데 돌라 냠뇽들라 심주 마데 마음 하지어체. 티니 고 하루 흐르서도 체어수도가. 근데 이제 봐 가린다 근데 다 립주 마용 되는데 망타가 지도가 사람 같이 지는 어 근데 로비 간데 치마 좀 나야 근데 또 도르 교마 좀 혼레스도가 다 내가 가지네 소소랑 다 이제 로바이나 탐보란 간네마 자 되는 자 섬 로바 나고를 찾았나 괜찮 쇼에 있네다 되네 로 내가 곱세 자게 인도 있네 이네다 다 튕주인 찾았나 우리 로바 이사 레게 통도 로바는 좀 마셔 보세요 레게 레게 좀 레게 레기 콘지 지당어치 양치로 선수 로베 메로 강에 가서 튕나 소로 튕는 로바인도 좀 많이 치고라 심지 로바다 각치 티고레 레가 코에 곱세 장문유치 레가 코도 구단과 딱다 마디오치 티티들로 니주 마무사도가 탄데주는 인디도 봐 탄데 로브트 치메 있는데 근데 샤샤사도 있는 봐 냠뇽이 망 냠뇽은데 축축 요마라 근데 봐 냠뇽데 에나 소소 냠뇽지 찰레신 부시사 티니 소소는 로바티니 샤다다 자 로바티 레가 곱세 장에 소더 샤다다 키 티니 소소는 춤리던도 자라디 소리도 봐 대시 소더 샤다다 치에서 뭐 신이라 내리지 샤샤사도 그 괜히 지적이면 돌
1: 레슬레스 아니 인가 저래잖아. 차발람도 추디디로와 능도 멤버바.
0: 레슬레스.
1: 그랑게. 에 섬든디 원조용에 뜻이면 되시기.
0: 레슬레스.
1: 뜻이.
2: 영답이 세든 레지 타완주 과통라 터시니. 시초진룩 띵레 진지. 외종 사반주 중 호타시그.

0: 那这个说家是没有的，若若一晚呢，他三生七五个，你的那啦，对莫带一张些，家门这边自自五家，养大个养亲爹，从马个可给啦，这么下些。真正应对阿基九个，嗯，逐步有的，但我给，嗯，什么正常呢？接下多。 俺这新的当我给人家个人样子，就不在你个头上门个。但，对啊，我给楼下个这样么么这一个性格，当着瞧个奥林车啊，真的是个好。但这一对瞧，奥林这啊这么个，到哪了？卡地啊，能到个性格？二是奥林当铺这么的，到奥林宁波这么的到卡地啊，能到个性格？要不要的？当我给。 평소에 이 친구나 동욱이 전에 치에도 파비가 로양제 주터르고 지시 거기가 아기 주우가 개차 해봐 농희 뇌사 파스보와는 더 주모 주시 레디 거기 친구시 주나야 다라 이모마제 주터히메시 던제인데 거르가
1: 고와 협보여도 당아 응아가 타히지 니티고 응아가 지나 응아가 숨었다 빠진다 응아가 옆에 어르모 주나 응아가 주모다 니모마제 주터상가 응아 던지 진혀 지게 응아 이치여가 응아가 던지 제인 말아 지시시
0: 거기가 응? 거르가 히바 농신 따바 제란다와나 르모 주시 지디 cooking harzing zu zu wu wu ge zha li nin zhe ge yang da zhe zhu ma ta si dan zhe yin du ko ge ge do sa qin zhe gu zhe yi gu min tie la zu ban zhe wan de de si ko ge wo zha sen cha yin du du ge ni xiu de ni se de su gu de ko ge ge ge ni xiu la nian zhe zhe mo de yang mo ma zhe ni mo ma zhe zhu ge na ta si qin zhe xiu ge zhe zu an na ge cha zhe si 切里斯呢给你修的容貌贴了用个麻将清波有多解谁的歌所以这个我给你都说亲戚是个这新的样的年纪一万出多个容貌解这头一门个我给了但容貌个不至于热恰于热地我给你想但都说过这的也没忙着没人的对但年纪容貌的都落空把解不在你个这头一门个他的那样的我给我妈

0: 인유마 우자시
1: 오오에 키라 갔나미베
0: 됐습니다 하세 부모 잡아두게
1: 하세 보문지다 담민도고
0: 제가 가르 잡아도
1: 하세 붕구 잡아도 아
0: 머신에 키라 붕구를 통중한테 제 요와 말다
1: 가리나
0: 대사 붕구 등저에 제 가야바 시험지 도와네
1: 인유 말해 와
0: 대사야 벽에 니들 다에 돌격 채물어 봐 제자 총어 땀주 셰에 땅바다가 부고 등저야 람겨야고 셰부치기
1: 람겨 괜찮지도 해
0: 애드스기
2: 베베틀라 총장인야 왕암 지지글린 시골야
1: 더 잡으라 너 기다 셰 제부 딘데 여비나 예 드린 앤 나바데 직시제 셰 땅난다
0: 기간 끝난바라
1: 有啊有啊有啊阿姐嘎嘛啦多姐阿姐嘎嘛啦多姐森南民都嘛拉松当当阿姐写了啦的你阿姐写了啦的你卡里扎不多你没参加戏拉戏卡里去哪里今天写秀差了我那人写当写不写的那边呢俺们老大的也讲讲写多当当
0: 你那去哪去呗？哦，乐山搞的当然忙些，写的可得呗。我这乐山那些可得当当嘛的呗，你妈的，乐山当然忙些的，你抢先，抢先。听老师啊，浙江郑州宁古的，宁波那些平安之家，你到宁波抢先，宁波就当地怎么啊？你抢个，很牛个呗。嘿嘿，俺当的我那郑州小他给的是，你那抢东的抢先，那样，不过从东西个大，
1: 阿来。
0: 大姐那枪东队，人家明天枪线拉当了。
1: 英国中，先到当那样，枪给拖的大大的一个嘛嘞，英雄嘛嘞喂，还是用啊用啊。
0: 大姐那俺枪的东队，天天给先看东人得的是到那吧，拖大概第一个到我们的。
1: 好，一万一万一万。
2: One, two, three, four, 一杯二锅头，哦，唱得眼泪流，哦，圣诞寂寞愁，哦，好汉不回头。
0: 对对对对，卡那怎么的？ 这个写的出大学去，想看看我们能不能干个三个学说呢？
1: 好嘞，大姐呐，你也写点不记账，
0: 有啊有啊有啊有啊。
2: 蓝蓝的天空，哎。

0: 야 살아지보 아보허기 사자래
1: 쇼쇼쇼쇼
0: 구사통보 로긴배화유마레라소
1: 쇼쇼
0: 긴쟁이
2: 자카네 인방 자식가세바 히사히사마닐라 안아 자식가세바
0: 자식샷도 진이스
1: 문예인 남주파유라 대답이 주대기 노부 여반이 남주 뽑으라 할다
0: 딱다
1: 또 코나즈 파유라 주제 디제여 봐. 몸몸 쉐브진 능그래니.
0: 알레. 몸몸 근데 능드베.
1: 시가 재미 엔드송기.
0: 근데세.
1: 타우르 시가 재미. 잠녀 마셔 봐. 제 모베.
0: 타우르 마셔 왜.
1: 우르 시가 재미. 아메 코바네 제드네. 잠녀 케케 봐. 졸업 자자벼베.
3: 암 저젠. 이런 호가래 셰당 샤도 마시니 다 제묘 화야.
1: 알레. 셰 마셔니.
3: 묘.
1: 샤도 마셔니.
3: 묘.
1: 똥 마셔니
3: 묘
1: 똥 마셔니
3: 묘
1: 묘 묘
3: 묘
1: 셰다 샤프 타르캡세와 디토네 난저 디제데베 토아중와
3: 셰다 샤프 타르캡세와 디토네 난저 거긴데베 셈버튼그레
1: 바가랑레

0: Badang, Tunzin Jindun Sini, Jedu Tu, Sozunga Ranjung Kubadang, Monsun Rumi Huya Jini, Tejin, Yun Digi, Tunzin Jindun Siyu Jisumashi. Sisi Jungchir, Nang Ren Zong Rini Dang, Yugo Chuji, Dangzu Shuji, Chujang, Nima Si Laji, Nang Chu, Nang Ren Ge, Chidin Rini Dang, Yugo Chi, Tunkung Wuyu Hibamazi. Women who are in need, Reni Setuji, Mureji, Chichu Dimbi, Lassi Twinzi Chiru, Jisumachi. Chandu Junji, Reni Dang, Yugo Chuji, Chija Wuyu, Chedder Diniji, Jujin, Yuo Hengi, Nanchu, Jenny, Janam Sunji, Dun, Lanjuji, Yugo Lante, Dujudang, Nini, Yugo Ji, Twinzi, Quadra City, Mandu Duju. Sony, Reni Dang, Yugo Ji, Tundu So, Mampin Shigo, Yabu Biju, Yinchi, Sumbachi. 因为你呢 为了改进用我及协地,
1: 내가 레콘에 내주 배설, 시시 쪼그니, 종 등위치 준례 오윤, 랑숑 종제 준례 초기 견바 정위이, 종 용제 조니 남장주 준제 괴동 괴덱 총도 조성 놈아지. 콩게, 이게 내키 동 두법라 등지시에디, 겐트 코스템 캐로 동니, 마자 고 최설 당토, 로 코르메 조니 남장제 마조 캐기 동, 두이치제 남장 가주 캐기 등취시고, 믹스제 최쇼시니,

0: 도니 기비 레친시 샴라 난소 야보 송아네 데시딘비 처와라 기지 야보 시바시 제지비 고시진 플라자 중천 담용 종종니 노쇼스 랑커동니 쉐디 서범마 나통 지자 구치신비 라긴 라제거 남소 밀란도 살랭응와디네 장자탕라 양지 차진다바당 니스메 선전이 장다시치 야다비 남카당 랩틴 랑롱도 요위 처미 최제 기다나와당 장행전적비 선전제 커유리 마당장 증칸 현투년이제 제도된비 생각제 남바 행운제 라사중첸담 용종 남소중달 도바중취 여마다와도지 땡은땡자마제지 전소协인도 송바당 콩기 조바라 자체 강성도 대비 공시유 시보급 단디 캄바 강성도 잡아마세 신칸 거유 송송근도 희장 사모메 라바드 닝동류지서 여거와 제망도 송니 신칸라 뉴휴 첸보 즈유지 송바시 남종 제징권네 초베 산티 초연 제용컬 조어디 인빙외니 신칸 송송당 人力 여거 폐지 망서라 튕진제와 소제 겐체 망부예 남경종거 人我 교당 생어 저리 라비 너 희진종시니 신칸 은유당 让地 규슝 튕저르 냔주 망피 냠슈지 대화시에디 지선란서 튀고창도 동화당 송송당 냠수 갈치 냠동교바 거유최진제 치된규주소제 자체배와주 남지신칸 거유송송가 레디엔카라 전지상보터비에
1: 제로니도 녀셔자상로 남촌의 녀제커지 제투딘비 초당 초모이 벤초 민토나 데랑아 츠바테나 민토르티 츠비 보랑 종종진 초모 당부양레 제로니도 쵸지로 제종커지 민보 초송기 제도 쵸지샤조 변고 추신 랑궁아 콘도 서종다 린트시지 제종커지 健康地位科技 총의 제당지매딘다 조의 선체수지 참자 제제 옌아지 보르주네 대다 남초 종티지 지더 년초 레라 청위 컬더 진제 고티시비 진캉 대위 컬지 쳐콘요 동바 제퍼마세 리니 유쿠지 리남 체데 쳐데테요 대당 쳐진 지종 컬지 진캉 고유 송종기 랑샤데 리니 유쿠 니종기 제로서포 냠지시네 종초 제노 쳐데다 샹종 지데 젠제 zongkong cedi tachu ji ji kun zhe shi bo lang su jin nam jie la de xi ni zi zhong ku ji ren ni yu gu xie gu li xiong yue cu wei ge ni da nu mi jin de cedi de ru da ka zam jin zhe lu ta tachu ji xi yu nam chong zi zhong ku ji de le dong dang de ni ji zuo ni wa zhong ba du ji yi wo zhu xi fa xin na nian de yao bi che su ji da che ge li dong ba yao zhe cai ci sun zam ni chong zhen da gang tang lang de ge ni zang xie xie ba ru ge yu ba da
0: 두지 신칸 송송당 규슝거 전제 망추 데자라 주와시니 신칸 송송당 정리 요거 폐지 망추 리동지 튕저 닌케 용화 시여 동치 잡아 인나 실로니 도원년 알로 라사 중진 단 용종 남종 제중거제 티게브람 양나 인주제 통니 로바 응아동 사장라 용백거라 청아동 잔 파저 거티 시여 신칸 도단와 도지 삼이 응치 초기 도딘 초인 다자 초마로 송송 시에니 종초 초보 잡아나 张雄新看堂没嫌弃年龄学比别村亚学学因从得亚不松气得西错亚不松的你是没接松吧的三年提给你周比推莫个三对你吧谁行那么错公德心吧的呢南错亚不松完呢得西点比错完了接近亚不学吧学谁接比过因

0: 야 도탄 소소 튼디리야 지나 가고 잔다요 야
1: 고온라 심바티네 둥키 나와 바디라 파피 릉로 자치네 담체 레치 제바티리 레치 고바티 지미 레치나 만테 센주리

0: 참달라 땅아 저 베이저 베게제 다 닥트바 그 크로트차 그 놈 쪼르다 저르데 바디 저 초슴세야 저와 초슴데 이게 그 초 민게 초 어 치게 초슴 어 다 초슴 못 했다 베게제 닥트비 그 진짜 쪼나 대인들 다 가스바 방간소 나의 담보세야 때 다 미바인자 초슴은 나게다 민게 초바 어 다 디차지 받는 이 차리 어 대리 이들 다 초슴게 야절 어 다 민게 거 나의 담보 민게 거데 아니 다 쳔바 두그 토니 어 대체 두그 토니 아니 아 마른 바기는 아니 희지 대니 어 다 대리 다 뒤세고 왕기 어 희지가 나대던데 나니 아니 인규드게 아니 다 네 지라 다 가서 민게 거데 아 다 쳔바 두그 토니 아니 사진 아버지 조준비 어 다 대 거라 아니 도나 아 아니 신경에 드니요나 아니 멘트마 세로시 다 드링 걸 혼전되고 너는 쪼는 거 쪼지데 강희 요바레에서 빌었다 라드 제 최단 레데 아 드니 돈이 쓴다 보지 쪼는 거 쪼여와 라드 그 최단 레니 아 다 돈이 쓴다 보지 쪼히어리 아 다 직도 체레에서 빌어 라드 제 최대 드니 나이 담보 인가 메 어 디지 거지 니바테 간으로 골라서 바이나 라드 그 체인빙 이바요 그 메 어 다 디지 거지 아 간으로 골라서 바이나 라드 그 체인빙 이바요 그 메 Tene sambaji chere se na ta xiao nian ni yue tabu. Yino xe na ngiba me tabu ta tenze ke che teso te tene ladag che yin da me. Ta teso ju kolo trada da sada laso ba teso gu gomba kandreji yi gyo ba. Ta teso ju kolo ni nga zo mata deji. Ani ngoti shi ba ta tenze chir. Tene indel ta tering ke loti je nande da nreni. Ta nga zo sangi xa ji ke chua kandreji yo se ba yina. Tene jik ladag che yorwa. Tā lādhika chīka nāni, lādhika chīka nāni tīni kā nāru gō tāp, ngā nāru ngō tāp, pā nāru bō tāp, tā gō ngō, bō, mō, tō nō, lā sō bā tā tīndrīka, yīgē tēsō tē, āni lādhika chīka māyīn bā, tā rū, tīni njūpa yēn kāntē yō rēs, tēsō tēn yēn kānglā njūka yō rēs, tē chērā tā nāni chua tāmbō shī, tā pējī yētā jībī gō nī ngā sō tērā sā hīchī tā nā, āni yabō yā sārī, tē tāmbō shī. Tene nima ji chere yese dila, nga zo gondi yoy bang, yedo chok, tene nchi so chok da, yedo chok dan, chi so chok da, da naro do dan, sa naro so da. Nda tabi te, ane, la daga che, ji kongsi daga madas, dana, dagi bi jinsen de kanre na jins. Zo chi ya teni, ta nani di chere zina, terin kasi papa, terin ki da jo ya dan, jani, ane, san yisha ji ka chokha yin. Ani ta jima ji hong tiga nola, ani chua te suji korni, ani sahi xin, ani rinpa yinu ma xio jim, teri tahi dele.
1: Lian cien di zong zhi dang, xie xie danyin, jiang zu pin cho dang, ji su, da zhi yin, zhong nam cho, da ya mo.

0: 오고니 캉키랑데 로인싱카노 무이 드린체도르 세테니 고아디
1: 세세 워튼지 고쇼 아 미고마티 고데 첸리나 오향이 데 모기토 조 사쇼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도로셰케올레티케 하파르타 룰라 잘라 라르투소 몬티에 그르네 딘디스토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튼지 인두 레센토 오마야모 요스케 데 간초 이크르니 난다 조타크르니 수준 그르니 돈초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 상기
2: 오레레레 롱진 카바스냐레 진가 마히 초드드노 무기송 그냥 비 예히도나 진인가
1: 오레 다냐보치 렌야
0: 레레레